0: 목사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의 첫 여정을 한번 살펴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 마음의 공허함, 그리움의 원인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교제였다는 사실이 참 은혜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실런지 정말 기대됩니다, 목사님.
1: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심히 좋았다라고 말했던 원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원래 우리가 얼마나 눈부신 존재였는가

0: 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목사님,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자세히 아는 게 참 중요한 게요. 사실 세상은 정반대로 말하잖아요. 인간은 그저 우연히 생겨난 존재다. 우주의 먼지 한 톨이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목사님.
0: 네, 맞습니다. 현대사회는요, 인간을 우연한 존재, 그리고 우주 속에 먼지 한 톨로 보고 있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또 소유하는 만큼 그 가치를 증명할 뿐이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자신을 증명해봐. 학업으로, 연봉으로, 외모로, 아파트 평수로, SNS 팔로워수로 너를 증명해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1: 맞습니다. 저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들로 가치를 재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0: 그런데요,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숨결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살펴봅시다.
1: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0: 네, 좋은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죠. 물고기는 물고기 종류, 새는 새 종류.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만큼은 달랐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단 말이죠.
1: 아, 사람의 모델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형상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특별한 뜻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0: 네, 맞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시대만 해도 왕들은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는 변방의 땅에 자신을 닮은 동상을 만들어요. 자신의 통치권을 증명하려고 했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돌이나 나무로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려고 했던 겁니다.
1: 그러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동상과 같은 의미네요, 목사님.
0: 네, 그렇죠. 사람은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1: 어머나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니.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시편 8편에도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는 그 말. 너무 감동적이에요, 목사님.
0: 네, 맞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장면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장면인데요. 창세기 2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좀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처럼 사람을 흙으로 손수 빚으세요. 그리고 몸을 굽혀서 그 코에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이러한 행동은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결코 하지 않았던 행동이죠. 즉 인류의 첫 호흡은 곧 하나님의 호흡이었어요. 인류의 첫 숨을 내쉼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내신 거란 말이죠. 모든 인류의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시작된 겁니다.
1: 야, 목사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호흡, 첫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었다니. 야,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진짜
0: 너무 벅차죠.
1: 놀랍습니다, 목사님.
0: 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생명.

0: 영이라는 것은 네펫이 하야인데요. 이것은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즉 동물은 살아있는 살덩어리, 육체적 존재이고 천사는 육체는 없지만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인간은 이 두 개가 다 합쳐진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이 땅에 살지만 유일하게 영혼을 사모하고 땅에 있지만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1: 야, 목사님, 우리가 땅에 살지만 영혼을 사모하며 산다는 말이 참 듣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한 그 존귀의 관을 받았다라고 말한 이유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0: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고대 많은 철학자와 영지주의자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영은 좋고 육체는 나쁘다. 영은 좋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곧 몸을 가진 영적인 존재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즉 성경은 몸을 영혼의 감옥 또는 악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몸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심히 좋은 작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1: 네. 아니 정말 우리는 육체하면 왠지 좀 낮아 보이고 영적해야 좀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몸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머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몸이 약해지는 게 참 서글퍼질 때가 저도 그렇고 애청자들도 그렇고 많으실 것 같거든요.
0: 네 맞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 와서 안경을 써야 되고요. 오래 서 있으면요. 예전에는 좋았는데요. 지금은 다리가 조금 저리고 아픕니다. 즉 우리의 몸이 늙어가는 것, 육신이 약해서 병드는 것, 하나님은요 이 약한 몸을 가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1: 아멘.
0: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1: 네.
0: 이처럼 육신의 몸은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피조물 존재인 겁니다.
1: 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친히 몸을 입으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이 자체가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안식의 의미 궁금합니다.
0: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쳐서 아이고 좀 쉬자 그래서 쉰 게 아니에요.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안식을 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일곱째 날은 한 주의 끝이 아니라 그 주의 목적지입니다. 즉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란 말이죠. 즉 우리의 삶에 안식이 없다면 우리의 일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지쳐도 안식을 지킨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지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1: 와, 목사님, 우리는 주말 일곱째 날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주말에 쉬어야 월화수목 금토를 일을 할 수 있어서 사실은 월화수목 금토가 우리의 목적이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일곱째 날이 끝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표현이 이제 이해가 됐네요.
0: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숨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날이요. 여섯째 날이에요.
1: 그렇죠.
0: 그리고 그들이 맞이한 첫 번째 하루가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1: 와, 그러면 인간이 창조되고 처음 맞이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첫날은 사실 지어지고 처음으로 맞이한 첫 하루가요. 노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이었어요.
1: 그러네요.
0: 성취가 아니라 일함이 아니라 누림이었어요. 무엇인가를 해내야 쉴 자격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일곱째 날은 정반대의 복음을 우리에게 속삭여 주고 있는 거죠. 너는 이미 사랑받은 존재야 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안식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그 시작이 문이 열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1: 세상에 정말 복음입니다. 우리는 늘 열심히 일을 해야만이 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쉼에서 시작하게 하셨네요. 와, 진짜 큰 위로가 되는데요, 목사님.
0: 네, 아주 솔직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0: 진짜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목사님 재미있는 드라마에서요. 출생의 비밀을 빼면 드라마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바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네요.
0: 네.
1: 우리도 왕의 자녀로 지음 받았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신분을 잊어버린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으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을 도둑맞았죠. 그래서 세상의 평가에 목말라 하고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갈급해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큰 위로가 되는 이야기예요.
0: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면
1: 네.
0: 어느 시골 마을에 장터에서 누가 봐도 오래된 그림 한 점이 이렇게 팔리고 있어요. 아무도 안 사간단 말이죠. 그 그림은 늙었고 낡았고 그을음과 먼지가 쌓여져 있었어요. 아무도 그 그림을 그들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그 그림을 단번에 한 번에 알아본 그림 보금가가 있었어요. 그 그림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표면에 먼지의 때를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1: 빠밤, 여러분, 때를 다 닦았을 때, 과연 뭐가 드러났을까요?
0: 네, 먼지 아래에 오랫동안 숨겨진 거장의 붓질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알고 보니 그 당대 최고의 화가가 그린 수백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명화 중에 명화의 작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림의 가치는요. 그 그림 위에 쌓여진 먼지, 낡아짐, 두께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림의 가치는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1: 야, 우리가 이런 존재였군요. 목사님, 우리 위에 아무리 먼지가 쌓여 있어도 우리를 그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와 허물로 또 도둑을 맞아도 우리 위에 그런 것들이 덮여져 있어도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은 그분의 형상을 꼭 닮아 있단 말이죠. 그것이
1: 아멘.
0: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 서명이에요. 우리를 향한 이렇게 서명.
1: 야,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처럼 우리의 모양과 형상에 메이드 인 하나님이라고 서명이 적혀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가슴이 뭉클합니다,
0: 네.
1: 목사님.
0: 사람만 하나님의 서명이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화가들은요, 자신의 작품의 귀퉁이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서명을 남기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서명을 남겨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자신의 서명을 새겨놓은 겁니다. 특히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분의 서명입니다.
1: 아멘.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도 하나님의 서명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찬양 한곡 듣고 이어갈까요?

0: 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도 하나님의 서명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데요,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신앙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단지 세상을 어떻게 지었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지? 이 정도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노을을 봐도 누군가는 빛의 산란의 현상으로 이해하지만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아름다운 하늘이구나라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창조의 신앙은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예배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0: 아멘. 창조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목사님.
1: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도 신중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0: 그러네요.
1: 타인에 대해 함부로 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범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이렇게 훼손을 하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0: 네. 사람을

해치는 것이 왜 죄인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네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저는 감동으로 가득한데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야기 목사님께서 또 정리를 해주실 거거든요. 목사님의 정리 찬양 듣고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목사님,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가치는 그 존재 자체가 가치로운 거예요. 우리가 성공해서 능력을 높여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정말 가치로운 존재입니다.
0: 아멘.
1: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 아기가 일을 할 수 있어요? 돈을 벌어다 줍니까? 뭐 능력을 행사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는 우리에게 보물단지입니다. 심지어 부모는 그 아기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첫 번째 모습이란 말이죠.
0: 아멘.
1: 둘째,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를 지으신 분에 의해 결정돼요. 아무리 오래된 그림이라도, 낡아진 그림이라도, 먼지가 쌓였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그 먼지가 아니에요. 그 그림의 가치는요, 그림을 그린 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넘어짐이 있어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 보배로운 존재이고 가치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은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도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존귀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존귀합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서 나를 힘들게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사람이구나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기며

0: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죠. 사랑에 뜰한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가치를 전파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목사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정말 찬란한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어요. 목사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1: 네, 우리는 그 내 성공의 가치를 뭐 능력이나 실력이나 돈으로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동상이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가치로운 거죠. 그것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0: 네. 여러분,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순천영광교회 우리 유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순천영광교회 유한 목사님과 함께 찬란한 복음, 그 능선을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정성으로 지으셨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한 목사님이 쓰신 책, 찬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람들 30명의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가 담긴 책, 우리 유한 목사님이 직접 쓰신 책, 찬란한 믿음을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세 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책 읽기 원하시는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문자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했더라.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굴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순천 우리 교회 허필선 목사님의 낭독입니다.
1: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양 찾는 자임을 나타냄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번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토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있을

0: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예급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예급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는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 되었던 우리를 값없이 속량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은혜만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려면 첫째, 받은 복을 후히 나누어야 합니다.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라고 해요. 당시에는 가난이나 빚 때문에 일정 기간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 종살이가 영원히 계속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섯 해를 섬겼으면 일곱째 해에는 반드시 자유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13절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단지 이제 자유니까 알아서 살아라 하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양무리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라고 하지요. 그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필요까지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1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원래는 종이었잖아요.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의 은혜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중독과 욕심에 매여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 사랑과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신 은혜를 잊고 다른 사람을 인색하게 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만큼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후히 나눠주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려면 둘째, 사랑으로 자원하여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놀라운 사례가 나와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종이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바로 앞에 보면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라고 하지요. 법적으로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지만 사랑하기에 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에 보니 송곳으로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억지로 붙들린 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원하여 이 집에 속해 섬기겠다는 표시입니다. 믿음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죠. 교회 다니라니까 다니고 봉사하라니까 하고 그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주님께 붙들릴수록 진짜 자유로워지고 사랑으로 섬길수록 오히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반대 상황도 이야기합니다. 종이 자유롭게 나가기를 원하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고 하지요. 아무리 좋은 종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도 강권하여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닌 까닭입니다. 잘 섬겨준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 붙드는 것도 욕심입니다. 그러니 주인은 놓아줄 줄 알아야 하고 종은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해요. 결국 종의 입장이나 주인의 입장이나 기준은 하나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억지가 아닌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나요? 나를 살리신 주님을 사랑하여 자원해서 섬기나요? 반대로 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붙들고 소유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려면 셋째,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19절부터는 초태생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첫 새끼는 가장 먼저 얻은 열매이고 앞으로의 모든 소산을 대표합니다. 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역시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죠.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요. 종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후히 주는 것도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모두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람을 움켜쥐지 않고 물질을 움켜쥐지 않고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까? 흠 있는 것을 드립니까? 내 하루의 첫 시간과 마음, 물질과 관계의 주권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있나요? 소그룹 지체를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으로 생각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시간과 감정을 들여 지체들을 섬기겠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생각해 보면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것이라 여기면 종을 놓아주는 게 손해 같고 종에게 후히 주어 내보내는 건 더더욱 내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소그룹 리더의 역할을 수년간 해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이

0: 기준이 확고하게 자리 잡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나의 주권 아래 소그룹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역자님이 제가 맡은 소그룹의 한 지체가 많이 힘들어한다며 그 지체에게 좀더 관심을 써주길 요청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미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기에 여기서 어떻게 더 신경을 쓸수 있냐며 발끈 화를 냈지요. 그러나 그날 큐티 말씀이 오병이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달라고 하실 때, 네, 하고 드리면 그걸로 예수님이 수천 명을 먹이실 텐데 제가 가진 건 이것뿐인데요 하면서 불순종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제게 한 영혼을 맡기실 때 네 하고 순종하면 제 마음에 필요한 만큼의 사랑을 채워주실 텐데 그걸 믿지 못해 저한테는 사랑이 없어요. 더는 못해요 하며 거절하던 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저 또한 죄의 종노릇을 하며 무거운 세상 멍에를 홀로 지고 괴로워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 힘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공동체의 섬김으로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요. 이제는 저도 지체들을 섬기는 데 쓰는 시간과 감정을 아까워하지 않을게요. 저의 적용은 지체의 힘든 소식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잠시라도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말씀을 떠올리며 한번더 생각하고 대답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종이었음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부릴 수 없고, 내가 빈손이었음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빈손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 시간과 물질과 감정을 내 것이라고 움켜쥘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애굽의 종살이에서 속량을 받았는지 기억하시길 바라요. 받은 은혜만큼 후히 나누고 사랑으로 자원하여 섬기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값없이 속량하여 자유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받은 은혜를 쉽게 잊고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시간과 물질과 감정을 내 것처럼 움켜쥐며 살아갑니다. 내가 먼저 종이었고 빈손이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누군가를 자유하게 하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후히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살리셨으니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며 자발적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붙들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놓아줄 줄도 알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시간과 첫 마음, 가장 귀한 것을 주께 구별하여 드리고 내 생명과 소유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0: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겨.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은파교회 고여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창조 앞에 선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선택하기 바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이 건강해야 건강한 답변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이상하게 던지면 이상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도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수준의 질문을 던지냐, 진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 우리 아들이 물어요. 아빠, 아빠의 아빠는 할아버지죠. 그럼 할아버지 아빠는요? 그럼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는요? 아, 여기서부터 우리 장로님, 장로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존함 아세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4대, 5대만 올라가도 우리 할아버지 존함도 모르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습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과학도 찾아가는데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인간의 지식도요, 그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믿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바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질문과 결단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 여러분, 나에게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순서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를 나오고 별의별 대학을 다 나와도 내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세계를 모릅니다. 확실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믿음의 발걸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밀어 넣어봐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신기한 게요, 지혜롭다, 나는 지식이 많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비밀은요, 누구에게 오픈해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픈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해 두시지 않았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따라가겠다고 지금 길을 나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창조주다, 내가 왕이다, 이거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명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창조의 신앙 위에 창조의 능력은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고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이 세상에 창조에 더 이상 다른 것에 개입 안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를 낳으면은요, 제일 쉬웠을 때가 언제예요?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나는 그걸 몰랐어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왜 많이 자두라고 하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제일 편할 때예요. 근데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젖을 먹고 하면 그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제일 편할 때예요. 기어다니면 골치 아파. 그럼 기어다니면은 골치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뭔가를 잡고 일어나면 더 골치 아파. 뭔가를 잡고 일어나면 골치 아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 대답하기 시작하면 더 골치 아파요. 뭔가 집어 던지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아빠가 좋아서 싸대기도 때리고 아빠가 좋아서 깨물기도 하고 그러면 골치 아파요. 자녀를 낳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육도 시켜야 되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건강하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무엇을 근거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건강하고 바른 질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그게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여러분, 첫째는 창조신앙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창조는 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창세기 말씀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요?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이 뭐예요? 이집트의 법이에요. 왕의 말이 곧 신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익숙해져 있고 이집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그 출애굽 1세대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게 무엇이냐? 누구 말 들을래?

바로의 말 들을 거야, 나의 말을 들을 거야. 바로는 너를 노예로 삼았고 나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누구의 말을 들을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친구들의 귀를 기울여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가 길이다. 이상한 취급받거든요. 야, 너 신앙 가지면서 이것도 못해?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는 사람이야? 구속하는 분이야? 이런 이상한 소리 듣기 시작하면은 내 신앙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이집트에 익숙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책임지지만 세상의 소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그들은 말은 던져놓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생기면 세상의 모든 갈등이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로왕이 우리를 노예로 부립니다. 못 살겠습니다. 바로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뭐냐?

삶이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원해 주세요 할 때 거기까지만 생각했어요.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내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내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나에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나와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해요, 충돌하지 않아요? 충돌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 가운데서 갈등이 생긴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로부터 구원했다고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았다고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고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관계의 자유함을 얻었다고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 번째 또한 명확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설득하거나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집트는 지역마다 창조의 신이 달랐다고 합니다. 총 4개의 신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태양을 보면 태양이 창조의 신이거든요. 그리고 태양의 아들이 바로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을 보면 바로가 생각나고 바로를 보면 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받아들여지는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 태양만 보면, 아, 태양이 신인 것 같고, 태양이 하나님인 것 같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까지 진화해서 왔다고 배워왔잖아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거쳤으면 이걸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진화도 맞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유신진화론, 지금도 진화가 되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뭔가 하나에 끼워 맞추게 하면서 나의

지식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 따라 봅니다. 됐고, 따라해 보세요. 됐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 진화론적인 생각, 여러분의 경험적인 사고, 이거 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의 노예로 살아왔든, 자의적으로 살아왔든 상관없이 이제부터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 때 죄 지었잖아요.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게 기억나지 않고 다 잊어지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판단 미스예요. 그게 생각납니다. 그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틀린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죄로 인해서 울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울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울게 해주세요. 영혼을 위해서 울게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죄를 끊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어낸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이라도 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설렁설렁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다 인내하고 다 배제하고 내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열심히 해도 성공할까 말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갈등 없는 신앙을 위해서는 확실하게 말씀 위에 서야 돼요. 확실하게 말씀 위에 서는 그 순간부터는 갈등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녀의 의무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하게 바로로부터 구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것은 곧 그 다음 걸음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바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성경은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청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임용고시 왜 준비해? 아, 그래야지 돈을 벌잖아요. 여러분, 그래야지 돈을 벌잖아요. 이걸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발걸음을 믿음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중간하게 서잖아요. 어중간하게 믿음으로 서면 당합니다. 어중간하게 믿음으로 서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주의 말씀 위에 서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열정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시작 붙잡고요, 확실히 선포해버리면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가 생기고, 생기가 없는 곳에 생기가 생기고, 무너져가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지금 최근 등록한 한 가정은요, 그 집안 대대로 큰 무당이었어요. 큰 무당이었는데 그 무당 집에는요, 신주단지라는 게 있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집안에는 목숨보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그 신주단지 버렸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단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십니다. 결단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록된 말씀에서 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말씀이요?

나의 말씀이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돌로 조각을 하시거나 나무에 새긴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6절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9절에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창조의 재료입니다.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걸 있었다고 말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는 그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안에 빛이 생겨요, 안 생겨요? 빛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의 창조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지식을 전달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성도는 말씀을 이해하려고만 합니다. 깨달으려고만 합니다. 윤리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말씀을 어둠을 쫓아내는 빛이시고 생명의 씨앗이며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먹으면 병이 치료받는 것처럼,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은 충분히 먹어야 돼요. 첫술에 배부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성경 90일 통독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수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끌어갈 때 그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들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질풍노도와 같은 우리 5살짜리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부르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분명히 하오나 들었어요. 들은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왜요? 나랑 상관이 없는 귀차니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으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우리 아들을요, 낚는 방식이 있습니다. 딱 옷을 입고 나가면서 아빠랑 나가는 아들하고 장난감 할인마트 가야 되겠다. 크게 외치지도 않아요. 이 말 딱 한마디 하면은요, 다섯 살 된 우리 아들이 타다다닥 뛰어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아빠, 방금 장난감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하지도 않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장난감 할인마트 가시는 거예요? 아빠가, 하은이가 아빠 말을 잘 들어가지고 장난감 사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으면 질문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열정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왜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안에 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무엇이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성경은 그 말씀을 담는 저수지와 같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저수지로 가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채우려면 기록된 성경을 읽고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선포되는 로고스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0: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날을 꿈꾸게 하시며 위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임하면 크리에이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창조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수술하러 들어가셨을 때 고맙지 않으세요? 마취제가 없었다고 하면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수술을 받습니까? 150년 전에는요, 마취제가 없으니까 마약 먹고, 예? 그 마약의 힘으로 수술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면 술을 엄청 마시고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은 너무 고통 가운데서 혼절하거나 기절하고, 아니면 수술도 못하고 그냥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영 심슨이라는 영국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하셨네. 그럼 수술을 하셨는데 아담이 아팠나? 아프다는 흔적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네. 그럼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고 뭔가 생명을 살리는 방법도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뭐를 찾았냐? 클로로포름. 클로로포름이라는 물질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투약을 하면 사람이요, 마취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술이 끝나 있다. 물론 그 통증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있으면 지혜의 역사가 펼쳐지고, 아이디어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로해 주세요. 지금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선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최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하나님의 격려가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내 속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미래가 완전히 달라져요. 축복의 말씀이 꽉차 있잖아요. 그 사람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유의 말씀이 꽉차 있잖아요. 그 사람 치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시련과 아픔의 터널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해결되고, 말씀이 들어가면 위로가 되고, 말씀이 들어가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말씀을 먹고 배부르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어야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 아닙니까? 수많은 적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것을 빼앗으려고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살벌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세계에 결단하고 들어가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예배 처소에서, 여러분의 제단에서 만나고 고백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십시오. 창조의 세계에 들어가십시오. 창조의 세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세계를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은파교회 고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4777번 여수은파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9월 3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여천평안교회 사모 김영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 매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상황이 우리의 힘을 뺄 때, 도저히 낙심되어 일어서기도 힘쓸 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목까지 차오를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찾으십니다. 9월 3일 목요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목사님과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은요, 긴급이라고 쓰시고요.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기도 응답의 사연도 보내주시면 함께 기쁨을 나누며 우리 방송 가족들과 기도할게요.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사에 많이 보내주십시오. 목사님과 함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연화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곡인데요, 원웨이 싱어즈가 부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듣고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FM 92.9MHz, 전남동구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기도는 방송 가족들의 기도산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0: 순복음 여수교회 정연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아, 지금 9월인데요. 예. 가을이 시작돼야 되는데 아직도 여름이에요, 목사님. 예.
1: 계속해서 덥습니다.
0: 그러게요.
1: 밤에도 잠을 못 잘 정도로 네. 굉장히 덥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또 세월은 지나갑니다.
0: 아멘.
1: 이
0: 그렇습니다.
1: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네.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고 지내시면 다 하나님께서 또 가을도 오게 하시고 하실 테니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목사님, 아, 요즘 뉴스를 보기가 좀 겁이 나죠, 목사님?
1: 그렇죠.
0: 네.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의 소식, 또 네. 지진, 홍수, 산사태, 실종 사건,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 네. 마지막 때에, 전쟁과 전쟁, 기근, 네. 또 온갖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려운 모든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것을 주님이 벌써 예언을 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요. 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령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0: 아멘.
1: 이 말씀처럼
0: 아멘.
1: 오늘 우리가 이 극동 방송에서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0: 아멘.
1: 이곳에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0: 아멘.
1: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오늘도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예. 아멘. 아, 목사님 힘 있는 말씀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1: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0: 아버지.
1: 하나님, 우리 극동방송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또 임직원들과 또 오늘 이 방송을 진행하는 우리 사모님 또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우리 방송 가족들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고
0: 아버지.
1: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를 하게 하셨으니 응답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0: 아멘.
1: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 고난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 날 기도 사연은요. 7878님의 사연입니다. 친정어머니 김옥자 집사님께서 점심 식사하시다가 식도가 막혀서 심정지 오셨다가 요양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검사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 뇌사는 아니고요. 저체온증 치료 받으시면서 상태 지켜보자고 하시네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아, 나이가 드시니까요. 식사하시다가 이렇게 식도가 막혀가지고요. 심정지가 오는 경우 이분뿐만이 아니라 많이 계시잖아요.
1: 많이
0: 목사님.
1: 네. 우리 교회도 저 식사하시다가
0: 네.
1: 막혀서 네. 고생하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0: 네. 아마도 네. 침이 부족하니까 네. 이런 상황이 그러시겠지. 있지 않을까 싶네요.
1: 예, 예, 예. 네.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7878님의 간절한 기도의 사연을 들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친정어머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식도가 막혀서 심정지가 오셨다가 다행히 하나님 이제 회복이 되셔서
0: 아버지
1: 하나님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뇌사는 아니고 저체온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김옥자 집사님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0: 아멘.
1: 만나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그리고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지금까지 아팠던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소서. 어서 속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함께.

0: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옥자 집사님 꼭 하나님 깨끗이 회복되고 치료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9140님의 사연입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고 어지럽고 죽겠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좀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괜히 날 공격하고 그럽니다.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네, 9140님, 기운도 없고요. 어지럽고요. 죽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네요, 목사님.
2: 힘들고 어려운.
1: 네, 너무나.
2: 이 삶을 살고 계시네요.
1: 네, 외로우신 분 같아요.
2: 예, 많이 외로우신 네. 분 같으세요. 네. 근데요, 이럴 때는 그저 내가 자꾸 남에게 웃음을 주고 남을 보고 웃으시고 남에게 좋은 그런 말도 하시고 그러시면 오히려 힘이 되실 거예요.
1: 아멘.
2: 9140님 의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 아버지
2: 정말로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2: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2: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2: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정말로 모든 것을 베풀고 웃음이 넘치고 또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2: 기운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지럽습니다. 예수님, 그 마음이 기쁘면 이 어려움도 기운 없는 것도 다 회복되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주여 도와주시고
1: 아멘.
2: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2: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마음을 생활을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9140님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4254님의 사연입니다. 남편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몹시 마음이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함에 쌓여 있어 옆에서 보는 제 마음도 참 괴롭습니다. 주여 남편의 경험과 역량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외국계 기업으로 영전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열린 기회를 잘 분별하고 잡을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세요. 아멘. 네. 목사님.
2: 예.
1: 아내분이요. 남편을 바라보면서 너무 막막하고 두려워한 그 남편을 안쓰러운 마음으로 기도 사연을 보냈는데요. 용기 있는 기도 문자까지 보여주셨어요.
2: 그런데 예. 이 가정은 잘 됩니다.
1: 아멘. 그렇죠.
2: 왜 잘 되냐면 사이오사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 아멘.
2: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1: 아멘.
2: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1: 아멘.
2: 보십니다.
1: 아멘.
2: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로 어떤 환경을 만나도 평안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1: 아멘.
2: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 아멘.
2: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은 많이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은 많이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1: 아버지.
2: 이번 기회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2: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좋은 길로 복된 길로 꿈꾸고 소망하는 그러한 길로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하나님 정말로 사이오사님의 간절한 소원의 꿈을
0: 이루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남편을 향한 귀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온 식구들이

0: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럴 때 더욱더 가정예배도 드리고
1: 아멘.
0: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 복된 길, 아름다운 길, 꿈꾸고 소망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믿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이오사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요. 가정예배가 가정의 축복의 출발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남편과 함께 꼭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0: 잘 되게 하십니다.
1: 아멘, 그렇죠.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0335님의 사연입니다. 친정오빠가 연락 두절된 채 지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말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오직 주님께 토로합니다.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연락이 닿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눈물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 참 아, 예.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목사님. 예. 요즘 참 험하고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네, 기도하고 있으니 오빠가 속히 돌아오실 걸로 믿습니다.
0: 예, 믿습니다. 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0335님의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이 모든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1: 아버지.
0: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버지.
0: 친정오빠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1: 아버지.
0: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1: 주님.
0: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좋은 소식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곧 좋은 소식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버지.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0335님의 가족과 이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친정오빠가 속히 하나님 품으로 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2866님의 사연입니다. 지 남편이 췌장암에서 뇌수막 척수로 전이되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오늘 연명치료에 관해 상의한다고 합니다. 지인은 믿는 분인데요. 남편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 의식이 있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병이 치료되기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지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네, 간절한 중보기도 사연인데요. 옆에서 보기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 기도 사연을 올려주셨을까요? 네.
0: 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좋으신 분이세요.
1: 아멘.
0: 하나님은 숨이 멎을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귀를 열어놓고 계십니다.
1: 아멘, 아멘.
0: 그래서 계속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으십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1: 아멘, 아멘.
0: 예수님을 믿으라고 반드시 들어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그냥 맨정신에는 예수를 안 믿다가도요. 위급할 때 이제 영혼이 주님 앞으로 가야 될 때가 다가오면 거의 다 예수를 믿습니다.
1: 아멘.
0: 그러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셨다고 믿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들으십니다.
1: 아멘.
0: 2866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남편을 위하여서 아버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제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러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1: 아버지.
0: 주님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부인을 통해서 듣든 누구를 통해서 듣든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만나주시옵소서.
1: 아멘.
0: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역사해 주시고 그 손을

0: 잡아주시고 그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요.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네,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린 소망의 기도.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연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7990님의 사연입니다. 셋째 딸의 앞니가 빠졌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심어서 1년 동안 괜찮았었는데 최근 약간 치아가 흡수된다는 의사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치아 엑스레이를 다시 찍는데요.

0: 신경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경치료 없이 다시 온전한 치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7990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딸을 위하여서 아버지 정말 평생을 이가 튼튼해야지 되는데 그 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정말로 신경치료 없이 다시 온전한 치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의사분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또 치료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할게요. 0558님의 사연입니다. 아, 사랑하는 조카 서영이가 외고 1학년인데요. 친구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학교만 가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만 합니다. 아, 참, 아, 예. 목사님, 저도 딸을 키워봤기 때문에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데 학교만 가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할까요?
1: 그렇게 말이죠.
0: 아, 너무 안타깝네요.
1: 요즘에 이런 학생들이 참 많이 있어서
0: 네.
1: 마음이 아픕니다.
0: 저요.
1: 하나님, 0558님. 사랑하는 조카 서영이를 위하여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 사연을 올렸습니다.
0: 아버지.
1: 하나님 친구가 좋은 친구들이 많아야 되는데 친구 문제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0: 주님.
1: 더군다나 하나님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하나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0: 아버지.
1: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서영이가 꼭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고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그 아버지 힘들게 하는 친구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서영이가 마음껏 즐거워하고 정말로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0: 아버지.
1: 꿈꾸고 소망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변의 친구나 환경 때문에 아버지 공부를 못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0: 아버지.
1: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친구가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아, 네, 우리 목사님께서요, 우리 서영이를 위해서 간절히 조목조목 기도해 주셨는데요. 이 기도대로 다 응답되고요. 우리 서영이가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사연입니다. 0691님의 사연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퇴근하다가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에 출발하려는데 앞에 오토바이를 살짝 추돌하여 즉시 차에서 내려 그 사람과 확인했는데 특별한 파손이 안 되어서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없으니까 갑니다 하고 출발했는데요. 아무 말 없길래 그냥 출발했는데 조금 후 뺑소니로 신고해서 현재 경찰서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1: 네, 요즘에 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0: 많습니다. 네. 네,
1: 그래서 괜찮다 그래도
0: 네.
1: 끝까지 병원을 데리고 가서
0: 네.
1: 치료를 받게 하고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되질 않는데 그냥 괜찮다 그러니까 이분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셨구만요.
0: 네. 네,
1: 하나님 영육구원에 귀한 아버지의 기도의 사연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경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근데 세상이 악합니다. 힘들게 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오토바이 탄 사람이 절대로 다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서로 불편함이 없이 이 모든 문제들이 은혜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0: 안 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일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또 더 좋은 아버지 관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영육구원님의 이 간절한 기도의 사연을 들어주시고 아름답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전화 이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목사님 알고 보았더니요, 우리 영육구원의 전화번호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영원군의 사역을 예. 감당하시는 우리 0691번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0: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쓰는 전화번호입니다.
1: 네, 네.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네. 목사님.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0225님의 사연입니다. 아, 며느리가 임신 5개월인데요. 감기로 입원했습니다. 아이에게 나쁜 영향 미치지 않도록 속히 치료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참 임신되어 있으면요. 불안도 많고요. 걱정도 많잖아요. 네, 감기로 인해서 입원했답니다. 심한 감기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0: 저는요.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1: 아멘.
0: 네.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믿은 대로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1: 아멘.
0: 예, 임신 5개월인데 태아도 괜찮고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0225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며느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사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태아에게도 절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1: 아멘.
0: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더 좋은 관계가 되게 하시고 또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태아가 잘 자라게 하셔서 또 순산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큰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할게요. 익명으로 올라온 사연인데요. 내년 2027년 1월까지 치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의 대출도 받아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금액에 맞는 집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집주인에게는 이사를 간다고 9월 중순까지 말씀드려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네. 예,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꼭 확인하십니다.
1: 아멘.
0: 그냥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렇게 알아서 좀 척척 주시면 좋은데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까도 한 가정에게 말씀드렸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1: 아멘, 아멘.
0: 열매가 좋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익명으로 기도하시는 이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2027년 1월까지 치매에 거동한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고 이사를 해야지 되는데 가지고 있는 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또 집이 그 돈에 맞추는 집이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사연을 올렸습니다. 보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장 가까운 곳에도 정말로 좋은 집이 마땅한 집이 적당한 집이 하나님 예비하신 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려움 없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하면 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응답받습니다. 아, 네, 벌써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생방송이다 보니 시간 관계상 방송으로 같이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은요. 극동방송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하겠고요. 소망의 기도 시간에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사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연화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기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서인철 PD, 진행의 평안교회 사모 김영애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0: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번에 7255, 7382번에 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무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2: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약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0: 좋아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제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세요.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지역 송시아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행복한 교회 김창훈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주의 백성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부흥과 복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짙은 어두움과 풍랑이 있는 것

0: 거친 바다에 밝게 비추는 등대가 항해하는 배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주듯이 주님께서 피로갚주고 세워지신 교회들이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대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들이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도대로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인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와 가정과 이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악한 영들인 어둠의 세력들이 결코 교회와 이민족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극동방송 정오교계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마일룽 교회 교인 50여 명이 실종되는 등 현지 교회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교계와 아시아교계에서는 기후 파괴에 대한 참회와 생태적 섬김에 나서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2: 네팔 교회연합은 라수와와 누아쿠 지역 10개 교회가 성전 붕괴와 목회자 실종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전 세계 교회 공동체에 긴급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마일룽 교회 성도 50여 명이 실종되고 산티바자르 지역 신자 3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진 가운데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문정은 총무는 다음 달 세계교회협의회 관계자 등과 만나 생태적 섬김을 포함한 구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무는 저개발 국가가 기후재난의 피해를 전가받는 불평등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인의 삶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규 녹색교회 네트워크 총무도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한국의 책임도 지목하며 해외 기후재난과 국내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한 기후기금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대한민국 조찬기도회가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9월 정기예배를 드렸습니다. 제22대 후반기 정기국회 개막에 맞춰 열린 어제 예배에는 여야 기독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와 국민의 대화합,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는 설교를 통해 겸손과 온유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국회가 되기를 당부했고 공동회장인 송기현, 윤상현 의원은 존중과 배려로 국가 발전과 공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조찬기도회 지도위원 장원일 목사는 정기국회 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국민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독국회의원과 국회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와 통일교회 정교유착 의혹 수사를 마감하고 이만희 총회장과 한학자 총재 등 종교계 핵심 관계자 32명을 기소했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집단 당원 가입과 통일교회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입증했으나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 132명에 대해서는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단 전문가들은 정치권 결탁에 대한 규명이 미진했다며 사이비 종교의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반영한 수사와 정당법 등 관련 법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시안 미션이 지난 1일 경기도 광명에서 이주민 코디 감사장 수여식 및 차세대 코디 임명식을 열고 전국 9개 지역과 9개 국가별 사역을 담당할 차세대 코디네이터 18명을 임명했습니다. 이상준 아시안 미션 대표는 새로 임명된 코디들에게 이주민의 진정한 친구가 돼 사역 현장을 섬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4년간 이주민 사역 현장을 연결해온 기존 코디 8명에게 감사장이 전달됐으며 경기 북부와 인천, 부산 등 9개 지역과 스리랑카, 몽골, 네팔 등 9개 국가 및 사역 분

0: 분야별 차세대 코디들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아시안 미션은 이번 임명을 계기로 사역자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재정 지원과 건강검진 등 사역자 돌봄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희망벨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새빛마을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성인 발달 장애인 청년 16명이 드립백 커피 포장과 라벨 작업 등 맞춤형 직업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희망벨 교회 목사는 11년 전갈곳 없는 성인 발달 장애인 부모들의 호소를 계기로 사단법인 희망벨을 설립하고 지난해 5월 장애인 보호 작업장 새빛마을을 열어 드립백 커피 생산을 통한 일터를 일궈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순천 광양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개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지요.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을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셋째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는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는요,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라고 합니다. 이 플라톤이 말한 다섯 가지 행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복의 조건들이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고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행복론을 들으면서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나날의 삶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지요. 만약 그렇다면 사람은 어리석어서 교만과 자만에 빠지겠지요. 오히려 조금 부족한 지금을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동행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다 하고 내 힘으로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우리 방송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 인자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약에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것을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일관되게 섬기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이 말을 한 배경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아무리 현실의 유혹이 거세고 고난이 극심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러고도 남을 뿐이시다, 아니 유일하게 믿을 뿐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 또는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엄중히 갚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확신해서 모든 성도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말을 한 배경을 생각하면 그 무게감은 다릅니다. 그는 지금 지독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게으르지 말고 시간을 아끼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0: 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0,000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가정에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양육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양육자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단번에 자녀들의 성경적 성가치관을 망치는 양육자의 잘못된 행동 5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우는 와중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한데 묶어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몰래 헐뜯으며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자 TV를 보는 등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싸움을 마치고 나서 보란듯이 냉전을 유지하며 빵을 쓰는 행동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양육자가 자녀들의 성경적인 성교육을 스스로 망치는 행동입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양육자의 언어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교회를 단속하고 또 관계자들이 붙잡혀갔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교회 다니던

무서운 탈북민 3명까지 체포됐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닐 텐데요. 신분증도 없이 외출도 어려운 중국에서 숨죽여 생활하면서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어쩌면 유일무이한 공간이 아닐까요? 이번 체포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탈북민들도 중국에서 교회를 몰래라도 나가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눈에 띌까봐 교회나 기도라는 말조차 조심하고 있다죠. 특히 공안에 붙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고 강제 북송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출발할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인천에서 출첵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셨던 5489님의 이런 기도의 한 줄처럼 기도도 좋고요, 소망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도 알려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 출석에서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샬롬 의정부 기도의 골방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6714님 감사합니다. 북한 소식과 함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도 보호하여 주시고 탈북한 형제와 자매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수원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9145님 찾아와 주셨어요. 아멘. 아, 그리고 3447님은 오늘 처음 문자 주신 새싹회원이신데요. 대한민국을 복음의 4번 주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개최 경기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달리는 너무나 중요한 4번 주자. 그렇게 제사장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을 꿈꾸면서 우리 3447님과 9145님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기는 대전입니다. 통일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고 이 땅에 북에서 오신 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5342님, 이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그 걸음들이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겠죠? 그 은혜의 걸음걸음들 계속해서 극동방송에 나눠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5342님도 선물을 함께 드리고요. 북한과 더불어 중국 땅까지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손을 모읍니다. 제주에서도 와주셨어요. 동탄에서 인천으로 가는 길에 전철 안에서 이어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과 북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지하철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이래 주실 줄 믿습니다. 김포에서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주셨네요. 북한 지하교회가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하시면서 신청 찬송을 주셨는데 어떤 간증을 들으시거나 기사를 보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충남 예산에서도 와주셨고요. 편의점에서도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OAP데이 함께하면서 출석 인사 여러분이 계신 곳 지역 나눠주셔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 하나하나 나눌 때마다 입술로 또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보시면 서로의 문자가 보이잖아요. 아멘이라고 그렇게 자주 외쳐주시는 너무 귀한 분들이 계세요. 오늘은 0782님이 그렇게 함께해 주시는데 선물을 또 하나 보내드리고요. 출석 인사 외에도 한뼘 차이에서도 선물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목요일을 맞아서는 한뼘 차이와 더불어서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까지 어제 이어서 지금까지 만나봤던 우리 김서영 자매님과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는 찬양 후에 한뼘 차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의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한뼘 차이도 함께 도전해 주세요. 북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남과 북의 차이, 그 간격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우리가 그 간격 가운데 얼마나 또 기도로 나아가야 할지 도전이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교회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원래 탈북민들은 북한에서는 더 그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죠. 북한에서는 종교 생활을 하면 바로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집에서 성경책이 발견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그런 와중에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이 이야기하는 북한에 있는 크리스천의 수는 몇 명일까요? 기독교 박해 국가로 알려져 있는 북한에서 북한이 국제사회 공식적으로 나와서 우리 북한에는 기독교 수가 이 정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한 20여 년 전, 2000년 초반이었는데 유엔에 공식적으로 밝힌 개신교 신자

수가 있어요. 오늘의 한뼘차의 문제는 이 개신교 신자 수가 북한이 주장하는 크리스천 수는 몇 명일지. 1번 없음 0명, 2번 만 2천명, 3번 약 12만명. 1번 아예 없음, 2번 약 12,000명, 3번 약 12만명. 우리는 흔히 북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를 통해서 그곳에서 박해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지만,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북한 자체가 정상국가처럼 보이게 하려고 국제사회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002년에는 그 UN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최신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이 이 보고서를 제출한 건데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크리스천은 이 정도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가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과연 몇 명일까요? 없을까요? 빵명일까요? 약 12,000명일까요? 약 12만명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지금 2번도 나왔고요. 3번도 나왔고요. 일단은 교회가 있다라고 같이 보고를 하기도 했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있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라고 했고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800명쯤 된다고 얘기했고요. 불교 신자가 만 명쯤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숫자는 몇 명이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공개적이지 않지만 조용히 예배드리는 자가 많음을 믿습니다. 6811님 주셨어요. 수십 명이라고 추산하는 기관들이 있죠. 북한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형제와 자매들. 그런데 와중에 북한에서는 이 정도가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는 자유를 주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해요. 1번 없음일까요? 2번 약 12,000명일까요? 3번 12만명일까요? 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북한을 위한 기도를 못했어요. 방송을 계기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7756님 감사합니다. 비록 오답을 보내셨지만 제가 오늘 한뼘차의 첫 번째 선물 당첨자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이어서 올려드리고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텐데요. 정답과 또 기도의 한 줄 한 줄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0: 안녕하세요. 남한종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네, 안녕하세요. 김서영입니다.
1: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무수한 열매들의 만개한 은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또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또 공통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북한에서 방송을,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생소한 존재일 수 있거든요.
0: 네, 당연하죠.
1: 그래서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자면, 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0: 네.
1: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할 때, 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0: 하나님은 이제 저희 운명이고, 이제 저희 인생길 모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미리 저지가시고 이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제 아멘.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정말 35년 동안을 살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내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갔거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다 하나님의 이제 그 조직 속에 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여기로 저를 이끌어 오셨고, 이제 앞으로도 궁금합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이제 제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1: 이미 너무 어여쁜, 네, 딸로서, 네, 기도하고 계시고 또, 네,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 이렇게 나눠주기까지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네,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네,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 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기 시작한 그 이후에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나의 시선도 변화되고 마음도 변화되고 하는데, 선생님에겐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0: 제 마음의 변화는, 제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제 앞길을 놓고 너무 이제 궁금해하고 힘들어하고, 네, 이제 그 앞날에 대해서 매달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야 이제 나를 잘 인도해 주시려니, 그리고 내가 착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이제 성경에 씌어져 있는 그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생활에 옮기고 내가 열심히 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다행히가 이제 제가 하나님 이제 이렇게 알게 돼가고 이제 영접하면서 제 인생이 제가 1년 됐거든요. 근데 네, 1년, 그 1년 동안에 제 인생에 너무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 제가 정말 복을 많이

0: 많이 받은 사람이고 저를 너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뭐라고 이제 그 감사 표현을 해야 될지 이제 아 하나님 저를 이렇게 잘 키우시려고 여기까지 오라고 하신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이 네.
1: 정말 그렇게 나누는 대화들이 네. 우리의 기도잖아요.
0: 네.
1: 기도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하나님과 대화하는
0: 시간들인데
1: 네. 그래서 선생님은 혹시 요즘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고 계세요?
0: 저는 중국에 있는 애 아빠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그전에는 하나님한테 저 애 아빠랑 애랑 같이 와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맡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게요. 저한테 차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운명 이제 그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냥 제가 그대로 살겠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매달리고 싶지 않다고 네. 저 그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1: 사람의 계획할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0: 맞아요. 이제 하나님은 제가 원하던 것보다 너무 훌륭하게 저한테 보여주셨으니까
1: 아멘.
0: 너 정말 이제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내 눈앞에서 모두 일어나게 해주셨으니까 네. 그냥 그분만은 믿고 싶고 이제 내가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보다도 이제 저분한테 이제 다 맡겨드리고 그냥 제가 착하게 살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면 주님이 이제 저한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1: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면서 네.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갈까요? 라고 물으면서 대화하는
0: 네 맞아요.
1: 그 저희가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네. 그런 대화의 시간들이 너무 참 따뜻하고 귀하고 네. 많은 분들에게도 감동으로 다가왔으리라고 믿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가 또 이번 시간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선생님이 머무셨던 중국에서 듣는 분들도 계시고요.
0: 네.
1: 러시아까지 그리고 북한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말을 좀 전해줄 수 있을까요?
0: 그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그 닦인 곳, 감옥 아닌 감옥 안에서 세상 구경 못하시는 그분들 그리고 나이 어리고 희망과 꿈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구경 한번 못하고 그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 가시게 되는 게 가슴이 제일 아프고요. 그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본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본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기획되고 여기까지 본인들이 살고 있는 것인지 그걸 본인들이 모른다고 본인들을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분은 다 하나님이 깊은 뜻이 계신 거고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용접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이제 정말 아빠 같은 마음으로 믿고 네. 따르고 이렇게 되면서 저희들의 운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이제 맞이하고 이제 믿으면서부터 너무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왔고 이제 내가 상상도 못했던 길로 너무 훌륭하게 이끌어주셔서
1: 아멘.
0: 그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저처럼 정말 기적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아멘.
0: 네.
1: 함께 기적을 보고 네. 그 기적을 나눌 수 있는 그날도 네. 머자는 줄 믿으면서
0: 네.
1: 오늘 정말 아쉽지만 여기서 저희가 네. 인사를 드리고요. 네. 네. 매장을 차리실 때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알았습니다.
1: 7개월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네.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메리제인입니다. 우리 찬양 전에 나누었던 자매님과 이야기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느껴집니다.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또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과 따뜻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귀하고 감동적이에요. 앞으로도 꼭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중보의 동역자로 주님 안에서 그렇게 형제와 자매된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한 마지막 시간까지 만나보셨고요. 문자로 퀴즈 정답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3번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3번이 정말 많네요. 3번이 2번도 많고요. 1번을 보내신 분은 없고요. 오늘 문제가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에 있는 크리스천 수는 몇 명일까요? 였죠. 우리가 흔히 여러분 예배에서 들으셨던 간증에서 들으셨던 뭐 또는 뉴스를 통해서 보셨던 이 숫자는 북한 선교 기관이 추산한 수십 명의 숫자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2002년에 북한이 UN에 제출했던 보고서에 우리 북한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 있다라고 주장한 숫자가 있어요. 북한 당국이 주장한 숫자. 1번 없습니다. 2번 약 12,000명입니다. 3번 약 12만 명입니다. 북한에는 거의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음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약 12,000명을 도전을 해주셨어요. 그쵸?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종교인을 박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를 보장한다. 우리는 정상 국가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출했던 보고서에는 이 숫자를 기입을 했다고 하죠. 샵 1069번으로 조금 더 정답을 기다리면서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면서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망고 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북한이 이야기하는 우리 북한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개신교 신자의 숫자는 2번 12,000명입니다. 아까 힌트로 드렸던 것처럼 천주교가 800명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불교가 10,000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심지어는 교회는 두 곳이 있고요. 우리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교회가 500곳이 있습니다라고 주장까지 했죠. 근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2년에 제출했던 이 자료가 마지막 자료로 알려져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종교생활이 자유롭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이런 문서가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지는 숫자에 불과하겠죠. 계속 듣다 보니 정답 3번인 것 같아요 하시면서 바꾸셨던 3640님, 믿음으로 3번을 보내주셨던 걸까요? 새싹이 아니셨던 9134님도 3번이라고 도전을 해주셨고요. 제 생각에는 3번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할머니 고향 교회, 황해도 연백군 용도면 오갸리 반정동 교회가 재건되길 기도합니다. 와, 진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네요. 아멘!

반드시 재건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문제가 북한이 주장하는 숫자였어요. 아마 북한 선교 기관에서는 50만 명까지도 이제 북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에서 뭐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면서 12,000명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숫자를 과장할 것 같아요 하시면서 3번 주셨는데, 그쵸. 근데 뭐 북한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추산하고 보고 있는 계속해서 억압을 하니까 0명에서 12,000명이면 이것도 정말 큰 과장이죠.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하는 이 귀한 마음으로 퀴즈까지 그리고 출석 인사까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기도 제목들 그리고 보내주신 이 마음들,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함께 기도로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우리는 정말 종교의 자유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억압이 얼른 깨어지고요. 북한 주민들, 또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믿음 생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나눠주신 문자 중에서는 제가 오늘도 다 읽지 못했기 때문에 방송 마치고 선물 받아보실 분들 따로 연락드릴게요. 오프닝을 듣고 친구 초대로 갔던 교회 세미나에서 탈북해 오신 권사님께서 북한에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던 나는 한국에서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예배를 뜨겁게 사모하라고 당부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부터 다시 새벽 예배도 철야 예배도 사모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문자 주신 2030님의 문자인데,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마음과 감동, 우리 잠깐 스쳐 지나가게끔 보내지 말고요. 꼭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와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의 그날을 꿈꾸면서요. 오늘의 OA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역 학교기도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번에 7255, 7382번에 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님이

0: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2: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흑원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1: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2: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1: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2: 하지 말어.
1: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1: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1: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2: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1: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2: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1: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3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2시와 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 준비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지금도 보고 있고요. 또 많은 경험을 또 하루 일상 가운데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소원도 있고요. 또 좋은 소식을 듣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이 결론적으로는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안, 우리의 하루 일상 가운데 평안은 모든 일, 이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그 일이 풀려도 나중에 또 안 풀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인 줄 믿습니다. 나를 안전히 지키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 오늘 오후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평안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오직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 바탕세계 음성으로 맡겨요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출발하시죠.

네, 맡겨요 찬양 함께 했습니다. 근심, 혹시 근심이 없으신 분 계실까요? 염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이런 걱정과 근심과 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기르시

0: 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씀. 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말씀 또 있죠. 빌립보서인가요? 아무튼 또 성경 어디에 또 있는 것 같아요. 염려 관련된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외에도 염려 관련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성경 곳곳에 염려와 관련된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과 또 상처를 갖고 있는지 잘 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근심 있으시고 걱정이 많으신 분 없는 분 아무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다 염려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염려와 근심은 있으되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세상에는 두 세계관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잘 버티고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정말 위기를 딱 만나셨을 때 주님 이렇게 찾으시면서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시면서 그렇게 그 고난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분들은 정말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살다 보니 사람을 계속 의지하다 보니까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있지만 그 근심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맡겨드리면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문제 함께 풀어가면서 함께 시간을 보낼 텐데 문자 소개 올려주신 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9396님 2시 왔습니다. 출석 체크 해주고 계시고요. 1913님 오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문자 0782님 아멘 출석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자 참여해주고 계시고 우리 907님께서도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님과 함께 점심을 늘 늦은 시간에 드시는데 맛있는 점심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육신의 양식은 뒤로 하신 분들 이미 점심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젠 뒤로 하시고 이제는 우리 영의 양식 찬양의 은혜를 마음껏 음미는 좀 그렇고 네 받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마음껏 우리 마음에 담는 시간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퀴즈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어제 퀴즈 문제 못 올려드려서 좀 함께 하신 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퀴즈 문제 준비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퀴즈 문제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 퀴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말씀은 시편 어느 장에 있을까요? 어느 편에 있을까요? 자, 보기 1번 시편 1편, 보기 2번 시편 23편, 보기 3번 시편 51편, 4번 시편 119편. 네,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 협찬 지금 바로 소개할 텐데 중간에 오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나중에 한 번 더 퀴즈 문제 올려드릴게요.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0: 분께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마찬가지로 맡긴 관련된 찬양으로 두 번째 곡도 만나봅니다. 나무 염성으로 이 찬양 아시는가요? 혹시 주님께 맡겨요라는 곡인데요. 함께 하시죠.

네, 맡길 때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거 당연한 말 같습니다. 맡겨야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주님께 맡기지 않고 기적을 경험하는 거. 내가

하면 기적은 없는 거죠. 주님께 그 문제를 내려놓고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그런 경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2483님께서 아내 생일입니다 라고 문자를 올려주셨어요. 아,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준비했거든요. 사실 이 찬양 준비하면서 아, 이 찬양은 생일이신 분이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따로 빼놓은 곡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또 마치 문자로 여기는 전남 광양시입니다. 오늘 찬양방송도 잘 듣고 있고요. 오늘은 저희 아내가 생일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세요.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찬양 신청도 해주셨는데 제가 준비한 찬양도 들려드리고 싶네요. 일단 먼저 이 찬양 듣고 오시죠. 호산나 싱어지의 이렇게 좋은 날.

이 찬양을 신청해 주셨거든요. 무엇보다 이 찬양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그리고 앞서 들려드린 찬양도 함께 이렇게 좋은 날이라는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을 함께 했는데 축복 찬양인 거죠. 이 찬양도 아내분에게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렸다라는 또 우리 방송가족들과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마음도 소중한 마음도 함께 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2483님께서 또 이렇게 신청해주신 찬양인데요. 조금 있다가 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0782님께서도 함께 문자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퀴즈 문제 정답으로 자 우리 애청해주시는 0782님 그리고 1913님 께서도 정답으로 참여해주고 계시고 0746님께서도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9821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처럼 네 녹음 방송이 아니군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네 녹음 방송이 아니고 생방송입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가끔씩 녹음 방송을 올려드리는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를 소개를 하면은 생방송, 문자를 소개 못하면 녹음 방송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또 제가 녹음 방송을 할 때 최근에는 그냥 퀴즈 문제를 녹음할 때는 퀴즈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녹음으로 됐을 땐 퀴즈 문제를 내진 않는데 예전에는 퀴즈 문제를 녹음할 때 냈었거든요. 그리고 뭐 방송은 제가 진행은 못하지만 또 그때 또 퀴즈 정답 발표하신 분들 또 이렇게 제가 문자를 확인하고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는 제가 추가로 선물 보내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녹음하고 생방송은 문자를 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생방송으로 가야 되는데 어제 중보기도회 국동방송 수요일마다 중보기도회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우리 국동방송 사춘 공개월에서 수요일마다 중보기도회가 있거든요.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국동방송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수요일마다 함께 자리를 참석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은 잠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가끔씩 올려드렸어요. 사람을 찾습니다. 또 국가보훈부에서 요청한 내용인데요. 잠시 듣고 또 내용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혹시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 종군 기자였던 고 로버트 H. 모제 씨는 강원도 피난민 캠프에서 당시 15살 남짓이던 한국인 소년 킴을 만났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소년과 또 종군 기자는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사진 촬영도 했다는데요.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 로버트 P. 모제 씨가 이 소년을 꼭 찾고 싶다며 최근 국가보훈부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라고 말하며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온 건데요.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나 강원도 홍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 킴. 이 기적같은 만남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우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소중한 사연과 제보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2483님의 신청 찬양, 당신은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아내가 오늘 생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합니다.

0: 5561님
1: 오랜만에 문을 두드리네요. 독도 이젠 가을의 향기가 살짝 올라온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가을의 향기, 이 가을의 향기라는 단어가 정말 가을다운 모습을 그려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 9월의 셋째 날 함께 보내면서 이제 한 번만, 왠지 한 번만 따뜻해졌다가 더웠다가 비가 한 번 오고 나면은 금방 시원해질 것 같은 날씨, 정말 이젠 가을의 향기가 살짝 올라온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더욱더 올 한 해 여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더위를 이겨내시느라고. 아, 정말 올해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웠던 것 같아요. 39도, 40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야, 정말 덥긴 더웠습니다. 이런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신 것 같고요. 남은 시간도 이제 가을과 함께 또 주님 주실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 더 감사로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이 띄워지기 전에 찬양 한 곡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방송도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마지막 한번더 퀴즈 문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성경 어느 책에 있을까요? 아니죠. 성경 시편의 어느 장이라고 보통 안 하죠. 어느 편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말하죠. 시편 어느 편에 있을까요? 자, 1번 시편 1편, 2번 시편 23편, 3번 시편 51편, 4번 119편. 자, 1번은 1편, 2번은 23편, 3번은 51편, 4번은 119편. 이렇게 네 가지 보기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남겨주시면 정답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국동방송 앱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어노인팅의 음성으로 귀하신 친구, 우리 주님, 오늘도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게 계시니 찬송가로 함께 합니다.

네,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01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0778님께서도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세상

오신 분들은 내가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001님 네, 시편 23편 오늘 퀴즈 문제 정답 발표합니다. 시편 23편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시편 말씀 23편 정말 되새김질할수록 감칠맛이 나는 은혜의 말씀. 우리 함께 오늘도 이 말씀 정답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말씀이라고 너무 좋아서 2001님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연락처 성함은 안 보내주셔도 돼요. 받을 때 이렇게 청취자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네, 2001님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0778님께도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문자 어려우신 중에도 또 처음으로 문자를 도전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꼭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방송 마치고 제가 문자 은혜 제 마음속에 딱 감동이 되는 사람 분들께 제가 또 따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방송 애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981님 자주 앞으로도 자주 오셨으면 좋겠고요. 애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또 3502님께서도 신청곡도 올려주셨는데 제가 못 올려주셔 죄송해요. 검색을 해봤는데 이 찬양곡이 때로는 검색이 안 되는 곡들도 몇 곡이 있어요. 아무튼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저작권의 문제 때문에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또 1204님께서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주고 네, 끝 찬양으로 네, 짧지만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이 시간은 여천교회 후원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날입니다. 오늘은 순복음예수교회 정현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원칙적으로 하나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대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그의 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는 것,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동네로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엔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바울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부득불 복음을 전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하기 싫어도 억지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라.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전할 때도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인간이니까 전하지 않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핍박을 받기 싫어 도망가고 싶을 때나 육신이 약해 쉬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맡기신 일임에 그 귀한 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에 보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 전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즉,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 함은 하나님 편에서의 얘기 같기도 합니다. 우리 눈앞에 것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저주받은 신분인가를 알고 계시고, 또 이대로 살다가 가면 죗값을 치를 심판이 얼마나 크고 잔인한가를 알고 계십니다. 지옥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다 읽고 알고 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쁜 소식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기쁘다고 하시면 우리에게도 또한 엄청나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기쁜 소식을 받기를 원하고 또 가지기를 원하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건에 쌓아서 땅에 묻어놓는 어리석은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명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평신도가,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소명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도, 사소한 것도, 못쓸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쓰시면 다 거룩한 제사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평범하게 날마다 반복하는 가정생활도 거룩한 것이고, 직장생활도 거룩한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직업, 재산, 재능, 모든 시간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전도를 해야지 됩니다.

0: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세상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성령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맞아 사람들이 모두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삽시간에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정말로 순식간에, 삽시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갔습니다. 성령 충만한 집사 빌립을 통해 사마리가 굴복되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자 안디옥이 예수 믿는 도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은 성령이 전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은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도자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주신 세 가지 복음, 증인으로서의 사명,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위하여서 늘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더큰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다 증거하는, 사랑하는 축복에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지역교회를 섬기는 여천교회 후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순복음예수교회 정현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0: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9월 3일 목요일,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에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을 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요,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장소를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 지금 방송은 듣고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예배를 지금 중단했던 분들,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끼라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이 시간에 그냥 듣는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문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아뢰면서 또 기도가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나 계신다면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생방송으로 새끼라 진행됩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신청곡들 서울 수신문자 샵 1069 오물정 1069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문자 보내셔도 좋고요. 여러분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무료 앱 메시지로 여러분의 사연 그리고 또 신청곡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또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같이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앱에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찬양 사역자 이은진 자매 너무 반가운데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너무 반갑습니다.
0: 참 이게 얼마 만인가요? 작년 우리가 가을 때까지인가
1: 네.
0: 봤던 것 같죠?
1: 11월. 네.
0: 이은진 자매가 이제 아기 엄마가 딱 돼가지고 왔는데 똑같아요. 아유.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참 결혼한 지 그때. 7년 만이었죠?
1: 네.
0: 이제 새끼라에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임신이 돼가지고
1: 맞아요.
0: 임신이 돼서 태명을 또 우리 깨라깨라 새끼라
1: 네.
0: 또 깨라라고 또 이렇게 태명을 짓고 또 이렇게 지금 얼마나 됐나요? 지금 태어난 지?
1: 이제 곧 5개월이에요.
0: 5개월이에요?
1: 네.
0: 야, 이제 출산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이렇게 컴백을 했습니다.
1: 네,
0: 아기는 또 남편에게 또 맡기고
1: 네. 예,
0: 남편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자, 오늘도 반가워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또 받는 은혜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이은진 자매와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반에는 또 유찬양 자매가 함께해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곡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1: 네.
0: 나는 아까 그 일단은 연습할 때부터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매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1: 아,
0: 예.
1: 네.
0: 오늘 첫 곡 어떤 찬양 올려드릴까요?
1: 오늘 제가 가져온 첫 곡은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0: 혹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선곡하셨나요 혹시?
1: 네, 이제 깨라를 네. 드디어 이제 제가 낳고
0: 예. 예.
1: 품에 안고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 처음에는 아기 키우는데 너무 두렵기도 예. 하고 하, 예. 내가 엄마가 될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강한 엄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0: 네네.
1: 요즘 이제 그거의 연장선으로 기도를 하는 내용이 깨라와 저와 함께
0: 예, 예.
1: 아, 점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 찬송가가 생각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첫 곡으로 하나님 찬양하겠는데요.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도 이 찬송 예, 같이 소리내서 부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깨라를 잘 출산하고 이 스튜디오로 다시 복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은진 자매 보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특별히 건강하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이 방송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기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1대1로 만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은진 자매님 예 반가운 메시지를 또 전해주시네요.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어머나 어머나 깨라 엄마 예, 잘 오셨다고 네. 축하드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네. 새 깨라 응원하며 함께 예배해요. 이은진님 어서 오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8845번님, 6089번님, 5132번님, 그리고 또 9450번님은 깨라 어머니 비슷한 시기에 아기가 생긴 엄마예요. 깨라는 아들인가요? 예, 저희도 아들 이제 막 5개월이 되었답니다.
1: 아, 네. 아, 축하드립니다. 깨라는 딸이에요. 아,
0: 딸입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신기해요. 네. 결혼한 지 아기가 안 생겼던 건가요? 7년 동안?
1: 그렇죠. 네. 저희 노력을 했는데
0: 안 생기다가 이렇게 네. 새끼라에서 라디오 예배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다가 네. 하나님 갑자기 선물로 딱 이렇게 깨라를 주셨어요.
1: 그러니까요. 야. 너무 감사하죠. 네.
0: 8413번님도 축하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또 다들 우리 예. 새끼라 식구분들이 함께 기도 예.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또 깨라가 나올 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투정도 좀 부리고 병원도 좀 다니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 기도 요청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1: 맞아요.
0: 건강하게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예.
0: 자 다음 찬양 우리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기다리고 있으면서 두 번째 이번에는 복음성가 준비하셨죠?
1: 예. 아, 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0: 네.
1: 아,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요즘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이게 제가 요즘 또 깨라를 키우면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감정이었나? 새로운 사랑을 막 배우는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정말 예.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찬양을 부르는데 되게 많은 은혜가 되고 또 위로도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네. 아까 이제 잠깐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찬양을 이제 자매님이 연습을 하는데 네. 옛날에 이제 저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들이 보면 애를 키우다 보면은 애 예쁘다고 하고 애만 바라보고 네.

주위에서 저도 이제 네, 제 아내보다는 애만 바라보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엄마가 참 귀하고 보석보다 귀하고 정말 고생했고 그 고생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어떤 그 집중이 애한테만 되다 보니까 엄마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네. 이 찬양이 우리 자매님이 참 너 참 어여쁘고 귀하다 네. 보석보다 귀하고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딱 저도 막 울컥하면서 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자매님 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너무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나의 하나님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사를 많이 들어보면서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고백하고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위로를 하나님께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죠

0: 아멘. 아, 나의 하나님. 아, 너무 귀한 찬양
1: 네.
0: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새끼라 라디오 예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라디오 예배 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이제 로고송을 이렇게 살짝 틀었는데,
1: 아, 네.
0: 이은진 자매가 예전에 이제 녹음했던 곡들을
1: 네.
0: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은진 자매 목소리였거든요. 끝나고 제가 튼다는 게, 이거 그럼 듣고 가시죠, 일단요.
1: 아, 네.

0: 자, 새끼라 라디오 앱에 이은진, 우리 자매의 목소리로 왔네요. 이제 드디어. 예, 로고송의 주인공이 오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태명이 깨라군요.
1: 네,
0: 아,
1: 맞아요.
0: 목소리 너무 이뻐요.
1: 아,
0: 예,
1: 감사합니다.
0: 너무 찬양 좋습니다. 깨라엄마 화이팅.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저희 오이동교회에서 한 주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특새 드리고 있는 주중에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드리며 우리 성도들 끝까지 승리하길 기도하면서 나의 아내 구하라라는 새벽 예배 때 부르는 곡인데 이 곡으로 꼭 찬양하고 싶다고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5521번님도 이 곡을 신청하셨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1: 네, 며칠 뒤 항암을 시작하는 도훈 자매를 하나님께 맡기며 후유증의 아픔도 덜하고 그 시간을 잘 버티고 견뎌내서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아멘.
0: 아멘. 자,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신청한 분들이 있는데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연의 거하라 오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라이브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장소 구분 없이 어디서나 여러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어요. 샵 1069번 그리고 어플

0: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 눈물 버튼이에요. 마더와이즈 수료하고 이 곡으로 특송을 했는데 팀원들 다 울고 성도들도 다 울었던 기억에 울컥하네요. 네. 그러게요.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저도 이제 연습하는 모습 보고 울컥했는데 네. 사람은 저마다 이렇게 좀 공감받고 또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예,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을 접할 때 이렇게 눈물 버튼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예. 맞아요.
0: 나의 안에 거하라도 마찬가지예요.
1: 네.
0: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1: 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이 찬양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 가면은 되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0: 네네.
1: 거기서도 또 막 울면서
0: 그러니까
1: 함께 했던 기억이 나네요.
0: 8093번이 오랜만에 은진 자매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은진 자매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에 항상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예배를 또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1: 네.
0: 솔직히 이 시간에 뭐 우리가 막 뭐 퀴즈도 없고 선물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또 사연도 많이 보내시고 많이 위로받고 그런 시간이거든요.
1: 네.
0: 일찍 퇴근이라 즐겁게 가는 길에 들리는 찬양에 은혜가 넘칩니다.
1: 아.
0: 목소리 자체만으로 위로를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네.
0: 자, 여러분의 신청곡들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지금 건반으로 말없이 섬기고 있는
1: 네.
0: 우리 유찬양 자매 이름도 찬양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평생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찬양 자매가 골랐던 예, 방송 전에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한다고
1: 네.
0: 바로 목마른 사슴입니다.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1: 네.

0: 아멘. 정말 오래간만에 이 찬양도 참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네, 언제 맞아. 불러도 언제 들어도 너무 좋은 찬양. 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아멘.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깨라 어머니 찬양 감사해요. 저도 결혼 7년 만에 임신하고 낳은 딸이 있어요. 네. 똑같으시네요.
1: 네.
0: 벌써 16살 됐어요. 여름에 휴가를 못 가서 지금 속초 여행 가는 차 안에서 가족들이랑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렇게 또
1: 너무 아름답네요.
0: 1610번님을 처음으로 사연을 주셨네요.
1: 네, 반갑습니다.
0: 출산 축하드리고요. 저도 모르게 은진자매 위에 신생아 위에 감사 축복 기도를 드렸다고.
1: 아, 감사합니다.
0: 2592번님,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와, 자매님 목소리가 너무 이쁘고 감사해요. 목소리만으로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은혜가 넘칩니다. 교회에서 선교팀들이 오늘 같이 가지는 못했지만, 마사지 사역도 있어서 집에서 깨끗이 쓰던 발 마사지 기계 시골교회 보냈어요.
1: 네.
0: 발저림 현상이 또 근데 깨끗이 나왔다네요.
1: 야, 할렐루야.
0: 3년 만에 편안하게 이렇게 또 우리 0708번님 네. 고맙습니다. 운전 중에 또 잠시 주차해가지고 문자도 보내셨네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이 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1: 아멘.
0: 이렇게 받는 은혜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네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3시 이제 딱 30분 됐는데요. 생방송 우리 새깨라 라디오 앱에 찬양사역자 이은진 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애기 낳고 오래간만에 똑같은 모습으로 왔어요. 네. 감사하네요. 목소리도 똑같고. 네.
1: 감사합니다.
0: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청곡 가운데서 이 곡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입니다.
1: 네.
0: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주인이 막 바뀔 때가 있어요. 지금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방황하고 방학 중에 있는 분들 계실 텐데 혹시 지금 내가 방황하고 교회 방학 중에 있는데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다시 주인 찾으셨으면 좋겠고 샵 1069번으로 방학 중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과 함께 방송 끝나고 전화드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거 이 시간에 내려놓고 진짜 주인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죠.

0: 자,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4월부터 플룻을 배우고 있대요. 우리
1: 네.
0: 8306번님, 악기로 하나님을 한음 간절하게 불고 있다고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예. 은진 자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출산 잘
1: 감사.
0: 하셨다니까 감사한 소식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또 2970번으로 오셨어요.
1: 네.
0: 7253번님도 오셨네요.
1: 네.
0: 네.
1: 찬양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네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네, 감사합니다.
0: 많은 분들이 오늘,
1: 네.
0: 하나님의 위로를
1: 네.
0: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은진자매 목소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살짝 그 허스키하면서
1: 네.
0: 또 이렇게 전공을 재즈 쪽을 좀 하셨죠? 예. 그래
1: 네.
0: 좀 분위기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1: 아,
0: 예. 그 우리 은진자매가 캐나다에서
1: 네,
0: 예전에
1: 맞습니다.
0: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1: 네.
0: 음악 공부, 재즈 음악을 공부를 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영어 앱에 많이 섬기고 계시죠?
1: 네.
0: 그래서 우리 라디오 앱에서도 이렇게 찬양할 때, 영어 찬양도 이렇게 불렀었는데, 자, 늘 우리 라디오 앱에 때 빠지지 않는 신청곡 가운데 한 곡이 찬송가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곡입니다.
1: 네, 오늘도 있었던 것
0: 예,
1: 같아요.
0: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잖아요.
1: 네,
0: 영어로
1: 맞아요.
0: Nearer.

0: 마이가 투디.
1: 네. 예,
0: 그래서 우리 은진 자매 목소리로 1절 처음에 영어로 찬양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말로 같이 이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3583번님, 내 주를 가까이. 그래야만 이 어미는 남은 세월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여쭈어요. 전 길을 잃었지요. 왜 아들이 아프게 이생과 이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믿은 지 1년도 안 돼서 떠났죠. 어찌 이 슬픔 안고 그리움 안고 살아가야 할지 라고 이렇게. 아, 우리 3583번님 혹시 지난 화요일에 그때 우리 전화 연결 됐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제 작년엔가 아들을 떠나보내고 방황 중에 계신 분이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 우리 3583번님 찬양을 통해서

0: 하나님 만나고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5210번님 두 분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덕분에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네요. 네. 좋은 말씀 또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은진자매는 영어 음반도 있냐고 물어보네요.
1: 아, 음반 아니고 제가 낸 앨범에 곡이 있어요.
0: 곡이
1: 수록곡
0: 있어요?
1: 중에
0: 영어
1: 네. 찬양 Promises라고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0: 그렇군요.
1: 있습니다.
0: 다음 기회에 네. 한번 또 그 곡을
1: 네.
0: 라이브로 한번 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0: 6870번님이 출산 후에 분위기가 더 성숙해진 듯하다고.
1: 아, 감사합니다.
0: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아기 키우다 보면은
1: 네.
0: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1: 네.
0: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요즘?
1: 어림잡아 짐작은 예.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실까? 네.
0: 그러니까 앞으로 더 그런 마음이 더 드실 거예요.
1: 네. 네.
0: 아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더 큰 마음이시겠구나
1: 더 큰 마음
0: 더 큰 마음이죠
1: 네.
0: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1: 가늠할 수조차 없는
0: 그러니까 예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1: 네.
0: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해 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 신청곡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방황하고는 있지만 새끼라 듣는 시간만큼은 주님을 찾게 되네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고
1: 네.
0: 퇴근하는 중에 영어 찬양 너무 은혜가 된다고
1: 아, 감사합니다.
0: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9937번님도 1년 전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신앙의 마음이 방학이 됐다고요. 이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제가
1: 네.
0: 새끼라 진행하면서 가족의 어떻게 아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참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
1: 네.
0: 방황하시는 분들 결국에 하나님께 눈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1: 네.
0: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이 곡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곡 신청곡이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바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곡 은혜 찬양하시죠.

0: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1: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0: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0: 우리 연진 자매님 한음한음 진정성 느껴지고 너무 은혜스럽다고.
1: 감사합니다.
0: 차 속에서 또 혼자 울다가 찬양하다가 네. 은혜를 너무 받고 계신다고 111 공보님도 오셨고 종종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9105번님도 이렇게 또 우리 1504번님도 자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1: 네.
0: 우리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내시고요. 찬양사역자 오늘 이은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건반에는 또 유찬양 자매가 함께하셨고요. 은진 자매 다음에 또,
1: 네.
0: 또 봅시다. 예,
1: 네.
0: 저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면서 마치죠.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레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를 뒤흔든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삶은 가끔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머릿속에 그리던 생의 경로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거기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게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 고향을 떠났고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 임재한 하나님을 만난 후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박해받는 사람으로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행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건이 우리를 바꾸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부분에서

신호가 바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간, 시간, 지역, 환경, 문화 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터키 서북부에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을 받았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과 그 일행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응답받고 곧장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 것이죠. 그는 주님의 자녀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건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기도하는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귀신 들어서 점을 치는 여종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바울은 그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 순간 귀신이 나아가게 되었고, 세 번째 사건은 이제 돈벌이의 도구가 없어진 것을 분하게 여긴 그 주인이 그들을 고발하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9절부터 이어지는 빌립보 감옥의 찬송과 기도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주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를 뒤흔든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우리 또한 그 빌립보를 뒤흔들었던 능력과 같은 진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를 뒤흔든 능력은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고 방식의 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 질서를 바꾸는 새로운 틀을 의미하는 것이죠. 과거에 시장에서 장을 보았다면 요즘은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합니다. 종이책으로 공부하던 시대에서 전자책으로, 은행을 방문해서 모든 은행 업무를 하던 일에서 모바일 뱅킹을 통하여서 행하는 것이 바로 변화된 패러다임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를 뒤흔든 이 능력은 환상을 봄으로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967년 에비와 레오나 두 선교사에게 성령께서 알바니아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알바니아는 무신론 국가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심지어 산채로 통에 가두어 바다에 던질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3년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얼굴과 자신들의 얼굴이 알바니아에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알바니아에 입국하였고 호텔에 갔는데 호텔 종업원이 그들에게 오는 모습을 볼 때 바로 그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전했습니다. 마르크스 노, 레닌 노, 지저스 예스. 그 여자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했다고 하는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될 것을 믿습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 역사는 기도하는 것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그 일행은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들어선 바울 앞에는 환영 인파 대신 제국의 차가운
냉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장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유대인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드는 그들의 율법 문화에 회당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전혀 전무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6장 13절에 기록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것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곳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기도할 곳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곳을 찾고 뒤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로디아의 역사,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시는 역사와 같은 진실되고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16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과 결탁한 시대, 수많은 신들이 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빌립보를 뒤흔든 능력의 세계,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4-8891번 061-724-8891번 순천 왕지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아모스 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냐.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였으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뼈는 나무조가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아모스 4장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의 선포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죄악상을 심도 있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3장이 선지자 자신의 예언 동기와 관련하여 심판의 당위성을 묘사하고 있다면 4장은 여러 번의 징조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 심판의 동기로 작용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표현은 본장의 흐름이 이스라엘의 실추된 상태에 대한 심판 예언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 대한 심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사치와 방종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부유층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이스라엘이 베델과 길갈에서 드렸던 제사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 임박한 심판을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4장은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풍요한 기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고 있는 1절, 역설적인 문체로 거짓된 예배에 대하여 공박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다섯 번의 반복되는 신탁의 표현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징조를 알리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송령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묘사하는 마지막 9절 등 여러 가지 문학적 기교가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다양한 문체를 적절하게 배열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11절에 나타나는 심판을 알리는 징조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순종치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선포한 신명기 28장 29장의 내용과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4장은 7절의 비와 신, 28장 21절 24절이고 풍재와 깐부기는 9절, 신명기 28장 22절, 연병은 10절, 신명기 28장 27절, 애굽의 종기 계열병, 신명기 28장 60절은 애굽의 모든 질병입니다. 지진은 11절이고 신명기 29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인 범죄를 밝히는 부분은 1절에서 3절과 종교적인 범죄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 4절에서 5절 말씀, 자연재해를 통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징조를 통해서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와 범죄를 드러내는 6절에서 11절입니다. 아모스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총체적 죄악상을 기술함으로써 심판의 임박성에 대해 경고하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 종교적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죄악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의 부유층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행한 범죄와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였던 베델과 길갈에서의 그릇된 예배를 역설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중심지인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전통을 보여주는 장소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영적인 장소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에서 20절, 베델은 야곱이 돌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동시에 회개한 장소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 후에 그곳은 사무엘상 10장 3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 길갈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행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장소들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례전 내용입니다. 첫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공의에 입각하여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1절 바산의 암소들이란 사치와 방종을 탐닉하고 있는 부자나 권세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인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학대하고 압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가 가장 연약한 이웃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부와 향락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무엇보다도 율법을 심각하게 벗어난 어긴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상응하는 심판을 행사하십니다. 즉 그들이 2절 바산의 암소처럼 동물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갈고리와 낚시에 의해 끌려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모스는 현재 이스라엘의 부유층들이 극도의 향락과 사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만큼 부를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징벌이 올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종교적 열심은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인 종교 행위에 있어서 율법의 요구보다 더욱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서 준수했습니다. 율법에는 3년마다 십일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아모스는 당대의 백성들은 4절 3일 만에 한 번씩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나친 종교적 열심은 종종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키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을 소유한 대표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은 형식이나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6절에서 13절 징조를 보고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 종교적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던 압달락에 이어서 본달락은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뭄, 풍재, 깐부기, 파충이 등을 통해 징계함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대조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했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자연현상을 통한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서 또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본달락의 징조들은 선지자가 창조신앙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연 만물을 아름다움의 대상이나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재해를 우연으로 돌리지 않고 자연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편 19절 편 1절 하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일곱 가지 형태 즉 6절의 기근 7절의 가뭄 9절의 풍재와 깐부기 팥중이 10절 연병 전쟁 11절의 지진 등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밝히는 부분에도 이방 국가의 수가 7개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특별히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수임을 감안한다면 본달락의 징조들은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행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본 징조를 묘사함에 있어서 화자의 의지를 밝히는 1인칭 대명사인 6절의 아니와 7절의 아노키가 강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6절 8절에서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표현이 다섯 번이나 반복된 점 등에서도 뒷받침합니다. 첫째 6절에서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도 돌아오지 않는 완고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창조는 단번에 끝났던 것이 아니라 무려 일곱 번이나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징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었고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6절 8절에서 11절

0: 나타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준비하라는 경고성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심판주로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처럼 최종적인 회개의 기회까지 놓쳐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요한복음 4장 24절. 성도들은 예배의 횟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운영된다는 사실. 셋째,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진정으로 기뻐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임태희 작가는 저서 옷이 나를 입은 어느 날에서 말합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옷이 나를 입고 있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옷, 내게 맞는 옷을 골라 입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행에 따라 진열된 비슷한 옷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마음에 드는 옷을 입기 위해 내 체형까지 그 옷에 맞춥니다. 내가 옷을 입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옷이 나를 입어버린 것입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이 내 가치를 높여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어느 순간 직업이 나를 집어삼킵니다. 연봉이 높아지면 내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 믿었는데 돈이 나를 입어버립니다. 돈이 사라지면 내 가치도 사라진 것처럼 느낍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나를 빛내줄 것 같아 그 시선에 매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지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얻은 직업이나 돈, 주변의 인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됐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은 또 다른 근사한 옷을 입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기 전에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첫 곡,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소프라노 이다정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국립합창단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목표와 가치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대화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대화는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대우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계시며 여러분의 대화의 방향은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크록스의 찬양과 내 평생에 가는 길 마라나타의 은혜로운 영어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 목숨을 버려 구하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오늘 그 가치를 느끼며 행복해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을 맞으며 유난한 무더위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를 지나온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1학기를 지나며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결과만 바라보느라 자녀의 애쓰는 마음과 자라나는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친구를 헤아리는 따뜻함, 넘어진

0: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그 한마디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붙드는 믿음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순천 우리 교회 허필선 목사님의 낭독입니다.
1: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양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번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0: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답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는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2: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3: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5분 칼럼. 5분 칼럼 이 시간에 순천 무지개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1: 제우스의 법과 예수의 길. The law of Zeus and the way of Jesus. 오디세이를 보다가 제우스의 법이라는 말 앞에서 생각이 멈췄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크세니아라는 나그네 환대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먼 길을 떠도는 사람은 약합니다. 지금처럼 휴대전화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호텔 예약 앱도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문 하나 열리지 않으면 그날 밤 어디서 자

해야 할지조차 알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문 앞에서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우스가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먹이고, 씻기고, 쉬게 하고, 안전을 보장한 뒤에야 당신은 무시하고 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요즘 같으면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인터폰으로 묻겠지요.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택배 기사님에게도 문 앞에 두고 가세요 하는 세상이니 고대의 환대가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인류의 좋은 사상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랜 세월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실패하고 반성하면서 조금씩 더 나은 길을 배워왔습니다. 어제의 두려움이 오늘의 애절이 되고 오늘의 애절이 내일의 윤리로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나그네를 향한 오래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남의 서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남을 함부로 서럽게 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우스의 환대법이 곧바로 예수님의 황금률로 발전됐다고 이 역사책에 한 줄로 그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 전통과 히브리의 신앙은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류가 오래 품어온 질문,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질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더 깊고 넓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최우수의 법은 말합니다. 나그네를 해치지 말라. 성경은 말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행하라. 해치지 말라에서 사랑하라로, 사랑하라에서 먼저 사랑하라로 나아갑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문을 여는 것과 사랑 때문에 문을 연 것은 다릅니다. 벌 받을까 봐 친절한 것과 저 사람도 나처럼 귀한 사람이라 여기며 친절한 것은 다릅니다. 상대가 내 편인지 확인한 다음 잘해주는 것은 거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사랑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입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의 식탁에 앉으셨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이들의 곁에 서셨으며,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까지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의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집문 앞에 낯선 여행자가 찾아오는 일은 드뭅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 앞에는 날마다 나그네가 찾아옵니다. 지쳐서 말이 거칠어진 배우자, 대답하지 않는 자녀, 생각이 다른 친구, 실수한 이웃,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어느 날은 낯선 얼굴로 우리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묻습니다. 왜 저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러나 황금률은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을까? 그 질문 하나가 말투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문명은 높은 건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큰 목소리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가까운 사람의 상처를 한번더 헤아리고 내가 받고 싶은 친절을 먼저 건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가장 오래되고도 새로운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나그네를 해치지 않는 사람에서 나그네의 이웃이 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 마음의 담장 하나를 낮추고 문 하나 더 열어보시지요. 제우스의 법을 지나 예수의 길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번에 725

7255, 7382번에 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지역

0: 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가 함께했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용로 교회 이규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살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이런 과거를 떠나보지 않으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어떤 분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증오심, 뭐 그냥 그 고통하며 사는 거죠.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는 들었는데 내면은 어린 나이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것을 어덜트 차일드라는 단어로도 썼잖아요. 어른 아이. 아이 어른인데 어른 속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 왜 과거의 그 기억과 상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삶의 태도는 주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자폐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시간의 방향은 과거를 향해 있는 겁니다. 과거만 있고 오늘이라는 시간은 증발돼 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의 시간이 현재보다 더 현실이 되어 있는 삶. 그러니까 결국 현재라는 시간은 굉장히 미미한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만 꽂혀 있어요. 미래. 미래에 너무 클로즈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계속 너무 그걸 크게 보니까 불안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늘 그 과거의 상처가

나를 과거를 계속 끌어넣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어떤 불길한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사기도 전에 사고당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기도 전에 배반당할 걸 상상하는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하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결혼을 못. 예. 아직 시험도 치기도 전에 면접도 보기 전에 낙방할 꿈을 꾸는 겁니다. 최악의 순간을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로 삶이 오그라들어 있다는 거죠.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역시 오늘이 없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의 기억이 미래도 의심하게 만들고 어제와 내일에 지나친 영향을 받아 오늘이라는 시간이 산상조각이 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질식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 오늘의 시간에 주목을 해야 된다. 오늘의 시간이 빛이 나게. 여러분, 시간은 굉장히 빨리 흐릅니다. 굉장히 지금 급류가 흐르듯이 시간은 아차하는 순간에 오늘은 과거로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냥 뉴스들도 뭐 가짜 뉴스들도 많고 막 뉴스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죠? 뉴스가 너무 많아. 몰라도 되는 뉴스도 너무 많이 와. 그냥 이게 그냥 어마어마한 그냥 홍수처럼 막 떠밀려 나오는. 또 안 보려고 하는데 또 보게 만들어요. 그런 낚시성 뉴스가 많아요. 아, 꼭 보게 만들어요. 그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칫하면 하루가 허무하게 날아가 버려요. 산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아픈 기억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오늘이라는 삶을 너무 이렇게 왜소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충실히 살기 힘든데 내일의 염려까지 끌어오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 감당할 몫에만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보면 숨이 막힐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로 그냥 뭉텅이로 그리 볼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어느 시골에 종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루에 세 번만 치면 돼요. 아침, 점심, 저녁을 치면 되는 거. 근데 한 번 칠 때마다 열 번씩 치는 거. 그러니까 하루 서른 번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을 임무를 받은 이 종치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루 30번, 일주일에 210번, 한 달 사주면 844번, 1년이면 1950번, 10년이면 109,500번, 20년을 치면 219,000번.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30년을 치면 328,500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평생 그 수십만 번, 삼십 몇만 번, 사십 몇만 번을 내가 어떻게 치냐.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 칠 때 열 번만 치면 돼요. 그냥 수십만 번을 한꺼번에 치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 서른 번은 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 영권 회복 새벽 부흥에 제가 부임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 9월 딱 들어오는 하반기에 출발해 이제 하반기 영권 새벽 부흥에 다섯 번 이게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했으니까 벌써 75회를 하는 거예요. 75회를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설교가 한 시간짜리 긴 겁니다. 이걸 책으로 해도 어마어마한 분량인데요. 이 75회를 인도했어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75회를 한꺼번에 하라 그러면 그냥 죽어. 근데 뭐 하루 한 번 하면 되는 겁니다. 1년에 5번 하면 되고. 또 할 때 한 번 하는 거지 뭐 할 때 5번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75회가 된 겁니다. 새벽 부흥에도, 새벽 특별 집회도 제가 와서 이제 연말 연초에 4주 하고, 그죠? 4주, 그죠? 20회잖아요. 그리고 고난주간 하면 25. 새벽 부흥에 하면 30. 1년에 30번을 특별 집회를 제가 인도했어요. 그죠? 30일을. 저도 돌아보니까, 와, 엄청나게 했네. 여러분, 주일 또 있죠. 체라도 있죠. 뭐, 목자 플러스도 있죠. 금남세도 했죠. 막, 그냥 뭐. 청년들 처음에 와서는 제가 주일날 설교를 6번씩 했거든요. 많이 하는 날 7번 했어요. 주일날 한 번. 뭐 여러분들은 안 하시니까 놀라지도 않는데 주일날 6번 하고 나면요. 입에서 단내가 나

그냥 나중에 다섯 번, 여섯 번째 설교하면 혀가 꼬여요. 혀가 꼬여. 여러분, 그거 한 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한 주 하는 거예요. 뭐 많으니까 그걸 내가 안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새벽에 여러분 열심히 나오신 분들, 365일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365일 한꺼번에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 못하죠. 근데 하루하루 하는 거예요. 하루 하다 보니까 1년이 되고,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핵심은 그 누가 내일을 끌어오느냐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를 끌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하지? 내년에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염려를 끌어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불안하니까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왜 오늘이 불안하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한 달 후 1년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과제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염려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어진 하루라는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은총이에요, 은총. 오늘 살아있다는 것, 호흡하고 있다는 것. 지금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호흡하고 있다는 것. 이건 경이로운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그 호흡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 연장 못하니까 죽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맞이하는 시간은 어제 하루와 달라요. 우리는 늘 비슷비슷한 일상의 반복으로 무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어로 이 시간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근데 그 카이로스는 언제 일어나느냐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가 역대기 이런 걸 크로니클, 그러니까 시간, 어제가 있고 오늘 있고 내일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일상이죠. 우리의 일상, 늘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오늘을 귀중하게 살아가는데, 그 일상을 평범한 일상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카이로스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신적 개입, 하나님의 개입. 그러니까 누구에게 오느냐? 매일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카이로스 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그 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하루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는 어제와 달라요. 똑같은 시간은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 어제와 똑같은 시간이 없어요. 강물에 내가 발을 담궈도 그 강물은 어제의 강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와 지나간 24시, 오늘 맞이한 24시는 달라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 이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리뉴얼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만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기계 로봇 같은 분이 아닙니다. 쳇바퀴 돌리듯이 지루하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돌리시는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고 늘 새로우신 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늘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루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비슷한 하나님으로 식상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을 맞이할 때. 어제는 아픔과 실패로 끝났다 할지라도 오늘이 주어졌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왜? 그 오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일을 잊어버리고 또 미래에 주어질 어떤 염려를 다 딜리트하고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야곱의 하나님 할 때 항상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분은 여전히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그 아들 된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기도 하지만 또 이삭과 야곱의 만난 하나님은 또 다른 간정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러면 우리는 어때요? 오늘 나와 하나님과 얽혀진 나만의 간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I am who I am. 그죠? Ego, Amy.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분. 그분은 언제나 현재 우리의 오늘의 삶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 오늘의 시간에 하나님이 동떨어져 계시는 초월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시간들 속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내일은 어떻게 되든 그냥 낙청자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일을 온전히 맡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께,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다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오늘 하루 감사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알 수 없어요. 오늘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주어진 것에 너무 감사해요. 하루를 끝내고 여러분 잠을 잘 때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 오늘 나의 삶의 최상을 베푸셨다고 믿고 하루를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그분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많고 아픔도 많고 죽고 싶을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다 그냥 삶의 고난과 아픔이 다 그냥 한꺼번에 몰려왔다면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무거운 짐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어요. 내가 하루 버틸 만한 무게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도 초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1톤을 싣고 갈 수 있는 실력인데 2톤을 얹어 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감당할 만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욥의 시험을 보세요. 여러분, 욥의 시험을 보면 일장에 어마어마한 시련이 닥쳐요. 근데 여러분, 나는 욥, 내 인생의 고난은 욥보다 더하다. 손 들어보세요. 예, 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욥의 수준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이 지금 고린도전 10장에 13절에 하면 감당할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무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욥기 결론서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욥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도 오늘 내 삶에 고난을 이길 만한 분량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에게 그 고난을 주셨거든요. 그 이상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을 감당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힘들 수 있어요. 그죠? 내일 별일이, 내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미래에 내일도 내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오늘 하루를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하루를 살게 하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도 없어요. 통제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왜 맡깁니까?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의심을 심어줘요.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때요? 내일을 의심하면 오늘의 삶이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내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내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전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의 핵심의 키코드는 뭐예요, 여러분? 인조이에요, 인조이. 오늘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그죠? 내일이 없는데, 소망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만 쓰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현재만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현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현재는 미래의 소망에 기반을 두지 않는 현재를 쾌락으로 탕진하고자 하는 현재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문화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눈치껏 크게 도덕적 어떤 양심의 그리낌이 없이 때로는 그것까지 무시하면서. 근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내일을 하나님이, 오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일로 내 인생이 망쳐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는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결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 그게 33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핵심적인 것은 삶의 목적이에요. 이유, 가치. 그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바꾸어 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늘의 비전을 품게 하신. 그래서 우리는 헛된 일에 우리의 시간을 바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5절 18절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지혜는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시간에 이 세월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뉴스를 보면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 사는 것, 천국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이 순간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주어진 하루,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주어진 하루,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 사람이 있으면 오늘 사랑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뭐 언제 뭐 연말 송구영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 죄의 유혹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유혹이 와도 오늘 하루 이기면 되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오늘 포기하지 않고 오늘 끝까지 버티고 해내는 거.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뭘까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오늘 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일 몰라요. 오늘.

여러분, 영권 회복도 이렇게 하잖아요. 영권 회복을 왜 여러분 이때 합니까? 이 전반기 뭐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름 방학에 또 막 이 더운 여름에 막 바쁘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또 덜레덜레해. 또 이게 제로가 되고 허전하고, 다시 한 이 가을 연말까지 살려고 다시 한번 은혜 재충전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재충전을 해서 또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작년에 영권 회복의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작년에 영권 회복 받은 은혜로 오늘 올해를 못 살아요. 그게 제가 이제 계속 해야 돼요. 물론 올해 마지막이지만.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게 그렇잖아요. 무엇이든 하루하루가 쌓여 만들어지는 거. 1만 시간의 법칙. 뭐 기적이 일어난 거, 1만 시간. 근데 1만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해요? 그냥 그것도 하루예요. 하루 한 시간. 하루 한 시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무시하지 않는 것, 단 한 번을 무시하지 않는 것, 오늘을 무시하지 않는 것, 오늘 하루에 대해서 진지해지는 것. 뭐 어제는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상관없어요. 그냥 오늘, today, now.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귀중한 거예요. 뭐 다음에 뭐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가, 어떤 뭐 관계가 맺혀질지 모르지만, 아이, 지금 이 인간들은 내가 막 사귈 존재가 없고 언젠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 복음, 이 산상수의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좋으신 분이, 내일은요, 더 좋으신 분이라고, 더 좋으신 분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내 삶이 그분의 섭리와 손길 속에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풍성하심을 기대하고, 성령의 오늘 내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오늘의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최선의 삶이 엮여지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수리받기를 이루어 나가는 이 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제와 내일 사이에 벽을 차단시키는 것. 내일의 염려가 오늘의 삶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미래의 염려가 오늘의 삶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 주어진 하루에 충실했던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근데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요. 그 오늘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또 뭐 보디발 아줌마, 보디발 하면 보디발의 아내 죄송해요, 유혹에 막 그냥 감옥 들어가고, 근데 감옥에서도 또 최선을 다해요. 인정을 받아요. 그날 그날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날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내일은 몰라요. 미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요셉은 여러분 자학하고 그의 인생에 망쳐버렸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주어진, 뭐 노예면 노예로 최선을 다하고, 오늘의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상의 시간이라고 믿고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오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을 이겨낼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는 내일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뭐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와야 돼요. 평안이 와야 돼요. 다 맡긴 거. 여러분, 다 맡기고 나면 잠이 잘 와요. 여러분, 잠을 잘 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평안한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불면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막 그냥 어마어마한 약들이 있어요. 멜라토닌 뭐 아무리 먹어도 잠이 안 와. 여러분, 잠은요, 내가 자고 싶다고, 잘 자고 싶다고 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워 주셔야 돼요. 내가 눈을 뜨고 싶다고 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뜨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때는 내일 아침도 내일도 다 맡기는 거예요. 뭐 내가 어떻게 되든 눈 안 뜨면 천국 간 거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잠을 잘 때도 모든 걸 맡기는 거, 미래를 맡기는 거. 그리고 하루를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들은 뭐 내일도 걱정하죠. 왜 미래가 걱정스러워요? 오늘 현재가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다고요. 그러니까 다 맡기고 오늘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고, 주님의 그 모든 걸 맡기고 누우니까

0: 잠이 잘 오고. 여러분, 이 잠을 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잠을 잔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오늘 하루의 마감에 잠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눕고 자고 눕고 일어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오늘을 놓치지 않는 신자로 살아가야 돼요. 언젠가는 이 시간이 멈추는 날이 올 것입니다. 종말의 시간은 이미 카운트다운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이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순간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내일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겸손히 오늘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하루 천국처럼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용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740-4500 부산 수용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국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와 유타대학교 공동연구팀이 사람의 도덕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327명의 참가자들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해서 정답을 맞힌 사람에게는 적당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단 채점을 스스로 하게 했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속이고 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연구팀은 같은 실험을 이른 아침 또 오전 늦은 오후로 이렇게 시간대를 나눠서 반복해서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아침보다는 오전, 오전보다는 늦은 오후에 사람들이 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 실험의 결과를 아침 도덕 효과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미 다른 일로 에너지를 소진한 오후에는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도덕성을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 이 연구팀의 설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치 이 자객이 사람을 해치려고 문 앞에 숨어있는 것이 연상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처음에 이겼다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침 도덕 효과처럼 어쩌면 죄는 우리가 지치고 또 피곤할 때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죄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믿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원천 차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또 거룩을 지켜나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런 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첫 찬양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0: 조준모, 장윤영, 강찬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멈출 수 없는 것이 영적 전투지요.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이길 때도 있고요. 또 질 때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돌이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과 아집이 아닌 늘 깨어짐과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도 구별되고 또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며 또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누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9월 3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바이블 나침반으로 함께 하는데요.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과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도서출판 토기장이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

0: 휴재청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 K뷰티를 선도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바이블 나침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바이블 나침반 시간. 자, 오늘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2: 네, 네. 반갑습니다.
1: 아, 오랜만에 정말 뵙는 것 같아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야, 더 잘생겨지신 것 같은데요.
2: 한 달 지났는데.
1: 아, 그런가요?
2: 금식을 해서 살이 빠진 것 같습니다.
1: 은혜 충만하신 모습이라 네, 더 잘생겨주셨다. 제가 이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새로운 달 9월입니다, 목사님.
2: 네, 빠릅니다.
1: 그죠? 네. 네. 여름에 그 부산했던 마음이 가을의 차분함으로 좀 옮아가는 것 같은데. 목사님, 그 교회 뒤편에 산이 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네. 목사님은 계절의 변화를 언제 제일 많이 느끼세요?
2: 자연을 보면 계절의 변화가 네.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뒤에 산도 있고 네. 또 앞에 화단에 꽃들을 계절별로 심어놨기 때문에 이제 꽃이 하나가 지면 또 그 계절에 맞게 하나가 피고 네. 이렇게 그걸 보고 아, 계절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1: 네. 가을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느끼고 계세요?
2: 네. 바람도 그렇고 또 나무 색이나 또 낙엽이 떨어지는 것 이런 거 보면 이제 네. 날은 약간 덥지만 그래도 가을이구나. 또 열매를 충실히 하나하나 또 맺어가는 것들을 보면 네.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에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중심에 있는데 환절기잖아요. 또 건강관리도 네.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바이블 나침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2: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창세기 14장 봤고요. 오늘은 네. 창세기 15장을 볼 차례고요.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일명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중요한 이 언약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고 언제 어떤 때 이런 언약이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네. 자, 창세기 15장 말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본문 말씀 살펴보기 전에 네. 맥락을 좀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우선 이 창세기 15장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흠양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 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네.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2: 네.
1: 네, 이게 어떤 후인가요?
2: 네. 그렇죠. 성경에서 어떤 연도나 네. 어떤 시제를 이야기하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돌아봐야 됩니다.
1: 그래서 네, 네.
2: 오늘 본문에 이후에 그랬으니까 우리는 창세기 14장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1: 네.
2: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적화 롯이 북연합군에게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1: 네.
2: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데 아브라함이 가신들을 데리고 와서 롯을 구해온 후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런데
1: 네.
2: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승리하고 모든 게 아름답지만
1: 그쵸.
2: 실은 정말 실상을 보면
1: 네.
2: 아브라함이 북연합군과 일개 아브라함의 가신들 집합 300여 명이 싸워서 이겼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아브라함의 실체를 알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다시 이제 아브라함을 공격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때고. 또 이때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 땅에 큰 기근이 임할 때이기 때문에 아직도 기근의 여파가 남아있는 때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기다리지만 그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에는 아브라함 인생에서 상당히 두렵고 힘들고 젊은

0: 절망적인 때를 가리키죠.
1: 네.
0: 바로.
2: 아니, 근데 큰 승리 뒤에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나 봐요.
0: 뭐, 우리가 엘리야 선지 같은 경우도.
1: 그렇죠?
0: 850대 네. 1의 갈멜산 대첩이라고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 엄청난 승리를 거뒀잖아요.
0: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만 네. 이세벨의 한마디에 바로.
1: 그러니까요.
0: 이제 멀리까지 가서 하나님 나를 좀 죽여달라고 네. 하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의 모습이 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스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 네. 자, 이후에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절망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끼는
0: 그쵸.
2: 그런 순간이죠.
0: 네. 이때 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아마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절망의 때가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뭔가를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이때
1: 네.
0: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네. 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 아브라함 같은 이때 두려울 때 망했을 때 괴로울 때 그리고 나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의 바로 미터를 볼 수 있는 때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2: 네.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아브라함에게 임하거든요. 이게 네. 좀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2: 그죠?
0: 잘 보세요. 근데 네. 문맥을 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합니다.
1: 네.
0: 환상 중이라는 말은 잘 때 꿈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네. 아브라함은 자고 있음 뭐 낮에 잘 수도 있고 뭐 저녁에 잘 수 있겠죠. 네. 낮에 자고 있는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뭐 저는 이제 목사니까
2: 환상을 자주 보십니까?
0: 그렇죠. 뭐 그것보다는 이제, 네. 이제 말씀 준비를 자주 하는 편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네. 이제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뭐랄까 잘 깨달아지지 않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전에도 계속 그 말씀 생각하고 자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은 정말 꿈에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떨 때 설교 준비할 때 말씀이 잘 안 풀어진다 그러면은 머리맡에다가 메모장을 두고 잘 때가 참 많았었어요. 그러면 정말 꿈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실 때를 많이 경험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두려운 때에 네. 뭘 붙잡고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그게 너무 이렇게 딱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두렵고 힘들면
1: 네.
0: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생각하고 대신 다른 거에 의지해서
1: 네.
0: 그걸 돌파하려고 하잖아요. 뭐 사람을 만나거나 뭐 어떤 사람들은 술 뭐 이런 걸로 막 풀잖아요. 그런데
1: 네.
0: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했다라는 걸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곱씹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 목사님의 경험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보시는군요.
0: 아, 그렇죠. 왜냐하면 네. 사람은 자기가 붙잡는 것이 환상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2: 그래요. 맞아요.
0: 그렇죠.
2: 네. 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더 파고들어야 된다.
0: 네.
2: 그 말씀을 하시던데 이 두려움에 있을 때 네. 이 불안하고 마음이 정말 떨릴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다는 네. 것이 참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만 하다.
0: 그렇죠.
2: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믿음의 첫 번째 요건이 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신다. 이게 가장 좋은 대안 같습니다.
2: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요.
0: 네.
2: 2절 말씀 또 3절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네. 시선을 우리가 좀
0: 그렇죠.
2: 알 수가 있죠.
0: 네, 큰 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으려고 해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금 한계성 부족함 연약함을 볼 수 있지요.
1: 네.
0: 자, 한번 제가 2절을 한번 봉독해 드리면 뭐가 어떤 단어가 가장 반복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 주어가 보면은 나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1: 네.
0: 하나님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이 가로도 주 여호와여 하고 야훼여라고 하나님을 불렀지만 실상 하고 싶은 건 자기 말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그리고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 무자하다.
2: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
0: 자식

0: 협달을 넘어서 네. 나는 아마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1: 그래요.
0: 네. 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정했어요. 나의 상속자가 누구라고요? 자기의 종 아주 사랑하는 종 엘리에셀.
1: 네.
0: 다메서크스 출신 엘리에셀이 내 양자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네. 그러니까 실은 기도는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불렀으니까 하지만 네. 그 내용은 다 누구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이 다 정했죠. 예, 기도의 결과까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
1: 네.
0: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상 모든 주어는 나고 그리고 결론도 내가 가지고 있고
1: 네.
0: 근데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 네.
0: 3절에 봐도 똑같은 게 한 번 더 반복됩니다.
1: 네.
0: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예, 다시 한번 이 불신앙적인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 원망이라는 그 감정도 좀 읽히네요.
0: 그렇죠. 원망이 있죠.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 네. 불순종, 불평 이런 건데 네. 이제 이게 예수님의 기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처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했던 사람이다.
0: 그렇죠.
1: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절, 3절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향하는 그 시선이 있었다라는
0: 그렇죠.
1: 게 어떻게 보면 좀 위안이 되기도 하고요.
0: 아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죠.
1: 네.
0: 뭐 다윗이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다윗도
1: 그렇죠.
0: 죄를 범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간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1: 네.
0: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1: 네.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또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게 은혜인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1: 네.
0: 물론 그 사람도 두렵고 또 그 사람도 외롭고 또는 이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그 중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곱씹고 붙드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저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1: 아멘. 자, 바이블 나침반 오늘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진아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하셨습니다.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큰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았지만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불안함과 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또 손길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믿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면?
1: 여기 2절과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나라는 단어를 세 번씩 반복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믿음의 본질은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돈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자녀들을 믿고, 다 보면은 믿는 게 달라요.
0: 믿는 구석들이 다 있죠.
1: 그렇죠. 다른 걸더 의지하는 거죠. 실은 이게 신앙이 그냥 정말 액세서리처럼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게 있죠. 뭐 다윗 같은 사람들 보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목자의 뭐 재구나 돌을 의지한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뒤에 계신 하나님을 그가 의지한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풀밭 앞에 있는 다니엘 같은 경우도 지금 아무리 국무총리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걸 믿는 건 아니잖아요. 풀뿔 같은 그런 뜨거움과 죽음 앞에서도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방법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그렇게 본다면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1: 그럼요.
0: 누구든지 뭔가는 믿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대상이 누구냐,
1: 그렇죠.
0: 거기에서 이제 갈리는 거죠.
1: 그럼요, 맞습니다.
0: 아브라함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절, 3절에서 봤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또 불평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4절 말씀 보면요, 목사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죠.
1: 맞습니다.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까요?
0: 네.

0: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1: 아멘. 네.
0: 아브라함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내십니다. 아니, 네 생각이 틀리다. 너의 계획이 틀리다. 내 계획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5절이 참 뭐랄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 네.
0: 자, 읽어드리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자, 이끌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갑니다.
1: 네.
0: 지금 사람이 두렵거나 힘들고 낙심할 때 절망할 때 우울증에 빠질 때 어디에 있죠?
1: 방 안에만 있잖아요.
0: 그렇죠. 동굴 같은 그냥 네, 자기 네.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1: 자기 공간에.
0: 공간에서 네. 그냥 갇혀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깨우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공간에서 이끌고 나오십니다.
1: 그러니까 자신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밖으로 이끌고 나오시는
0: 그렇죠.
1: 거군요.
0: 생각으로 보면 자기의 그 갇힌 생각에서
1: 그렇죠.
0: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끌고 나오시는 네, 거죠.
1: 네.
0: 그래서 이걸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 청년들도 집 안에만 갇혀있는 청년들이 꽤 많거든요.
1: 네.
0: 물론 물리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구출하는 것도 정말 좋아요. 근데 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해도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정말 좋은 건 영적으로 그들을 구출하는 일을 우리가 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그들에게 카톡으로 문자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또 소포도 보내고 말씀도 보내고 해서 그들의 생각이 깨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갇혀있는 자들에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베스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0: 네.
1: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1: 그게 이제 물리적인 지경도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생각의 지평. 네.
0: 아주.
1: 영적인 지평.
0: 어르신 말씀입니다.
1: 네.
0: 오늘 본문에 보면 이끌고 밖으로 나와 이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자, 지금 자신만 보죠. 자신의 한계,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1: 그렇죠.
0: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게 하시죠?
1: 하늘을.
0: 그렇죠. 하늘을 네. 보게 하시죠. 그래서 너에게는 가능성이 없어. 하지만 나를 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1: 네.
0: 바꿔주시죠. 예전에 아브라함은 그런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소돔 땅을 앞에 두고 롯은 소돔 땅만 보고 거기에 함몰돼서 그 땅을 원했죠.
1: 네.
0: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에 있는 내가 너에게 줄 비전의 땅을 바라보게 하신 것과 저는 거의 일치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 네.
0: 오늘 말씀을 애청하시는 모든 극동방송 애청자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신다라고
1: 아멘.
0: 믿습니다.
1: 아멘. 네. 그렇게 본다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0: 네.
1: 네. 그 시선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0: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대로 사람을 보는 훈련.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면 다윗이 목동일 때 형들은 다윗을 기름부으러 사무리 봤을 때 형들은 다윗을 왕의 제목으로 봤을까요?
1: 아니죠.
0: 형들은 카탄이라고 불렀어. 카탄. 꼬마, 꼬맹이, 이 애송이 뭐 이런 뜻이거든요.
1: 무시하는 말이죠.
0: 무시하는 말이죠.
1: 네.
0: 그러니까 형들조차도 다윗을 무시했고 대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보셨어요.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요.
1: 그렇죠.
0: 자, 그런데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개라고 표현합니다.
1: 네.
0: 욕이지만.
1: 그렇죠.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용사로 보시고요.
1: 네.
0: 그래서 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너무 편협되고 때로는 다윗의 형들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비판하고 세워지지 못하고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1: 네.
0: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시죠. 베드로 안에 있는 반석 같은 믿음을
1: 네.
0: 보시고요. 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나 뭐 이런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 주님은 늘 보시지 어떤 사람을 보고도 우리 주님이 판단을 하시거나 정죄하신 장면을 한 번도 만나볼 수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 가을을 맞아서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안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입니다. 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도 되거니와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0: 맞습니다.
1: 네.
0: 중요합니다.
1: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또 바라보는

0: 그런 안목도 생기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 않나
1: 네,
0: 싶은데요.
1: 맞습니다.
0: 이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1: 네, 여기에
0: 등장한다면서요?
1: 처음 나옵니다. 네, 아만이란 단어고요. 아멘이란 단어가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0: 아, 이게 여기서 나온
1: 네,
0: 건가요?
1: 여기서 나온
0: 아,
1: 거예요.
0: 그렇군요.
1: 네, 이 신뢰하다라는 단어가 아만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멘이라는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인간적인 방법만을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을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
0: 믿으니,
1: 이 한 줄이, 한 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이제 바꿔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걸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의인이 누굴까요? 의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아 같은 경우가 당대의
0: 의인이었죠.
1: 의인이죠. 왜요? 노아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믿었거든요.
0: 네.
1: 120년 후에 홍수가 나서 온 땅을 심판한다는 것을 120년 동안 방주시면서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믿었죠. 노아의 가족은 믿었죠.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0: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너에게 줄 거야. 후사를 줄 거야.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약속이 세번
1: 네,
0: 나온다면서요.
1: 맞습니다.
0: 여기 이 본문이 그럼 두 번째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그첫 번째 약속되는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않았던 건가요?
1: 제가 생각할 때는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0: 네.
1: 그게 환경이 그런 아무리 약속이 주어졌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유해의 한계는 더 이제 절망이잖아요.
0: 그렇죠.
1: 더 점점 늙어가니까.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고 저는
0: 믿음도 자라가잖아요.
1: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12절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처음 1절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깊은 잠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때가 해질 무렵이에요. 해질 무렵에 잠을 자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때 뭐
0: 그렇죠.
1: 저녁 식사하거나 왕성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깊은 잠이라는 게세번 나와요. 첫 번째가 언제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네, 그렇죠. 그리고 누가 태어나죠? 갈비뼈를 수술 하셔가지고
0: 하와가요?
1: 하와라는 태어나고요. 이두 번째 깊은 잠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홀로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홀로 그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나중에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죠. 그리고 세 번째 깊은 잠은요. 나중에 사울 왕이 다윗을 찾으러 십광야에 갔을 때 3천 명과 함께 깊은 잠에 빠지고 아브라함이 아비새와 함께 들어가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올때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죠. 왜냐하면 아비새는 죽이자고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빠져나오는 장면.
0: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깊은 잠이
1: 그렇죠.
0: 있을 때. 야, 그 시간에 또 역설이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우리가 이 깊은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는 거죠.
0: 그러네요.
1: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었고,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도 아브라함이 물론 제물은 준비했지만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의 임재인 불과 하나님만 지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신다라는
0: 아멘.
1: 것을 볼수 있습니다.
0: 자, 언약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조금 더 찬양 한곡 듣고 말씀을 좀
1: 그러시죠.
0: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요. 자, 찬양 한곡 듣고 계속해서.

0: 두란노 경배와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15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1: 네.
0: 목사님, 아까 말씀 주셨는데

0: 주셨던 건데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요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1: 네,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광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래서 이게 횃불 언약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쪼갠 고기라는 게 뭘까요? 언약이란 뜻이 컷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언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소를 반으로 이렇게 가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펼쳐놓죠.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이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자, 그러면 언약이 체결됩니다.
0: 그 의미가 뭔 거예요?
1: 그러면은 이 언약이 깨지면 네가 이 고기처럼 죽을 것이다.
0: 아,
1: 정말
0: 그러네요.
1: 무서운 건데요.
0: 네.
1: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죠?
0: 깊이 잠든 상태죠.
1: 지금 하나님만 여기에 불과한 것이
0: 지나가신
1: 생각하신.
0: 거죠. 네.
1: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만 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이 깨지면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0: 하나님만.
1: 그래요. 이게 그래서 너무 감사한 언약이고 너무 감동적인 언약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언약을 완성하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식 보세요. 결혼식 할때 신랑 신부가 어떻게 지나가죠? 양가를 옆에 놓고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모든 언약식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결혼식도 언약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티브가 이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도 실은 요즘 너무 우리 한국에 깨어진 가정이 많은데 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약이란 단어만 알아도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1: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이 있죠.
0: 그렇죠. 땅과 자손의 약속.
1: 네, 맞습니다.
0: 그걸 내가 주지 않으면 이게 쪼개진 동물처럼
1: 그렇죠. 내가 책임지겠다.
0: 내가
1: 하나님께서
0: 책임지겠다.
1: 책임지겠다.
0: 내 생명을 걸고 그러면 그
1: 그렇죠.
0: 약속을 지키겠다 말씀하신 거네요.
1: 그래서 이걸 정말 알면 알수록 감동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송구하고 죄송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 언약을 이미 실행하셨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야베스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이 자리에 이 청취하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생명의 지경을 더 넓히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과 사명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내 능력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깊은 잠에 있어도 그걸 여전히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0: 앞서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완성을 하셨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요.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바이블 나침반 오늘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목사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1: 네, 가을이 더 깊어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김대진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끝찬양 주리의 찬양으로 나를 통하여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이 시간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룻기 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나이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부모를 잃고 서로 의지하며 살던 두 형제가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제 중국을 탈출해서 홍콩으로 밀입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홍콩의 삶은 넉넉하지 않았고 동생은 형의 만류에도 범죄 조직에 빠져들어서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에 마약을 거래하는 중에 동생은 두 명을 죽이게 되고 형은 그 동생이 범죄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동생은 후미진 골목으로 달려가서 피 묻은 옷을 칼을 버리고 밀항해서 홍콩을 떠나버리는데 그 형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생이 버린 옷을 입고 동생이 버린 칼을 들고 골목에 서 있다가 경찰에 붙잡힙니다. 경찰은 즉결 심판을 하고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사형을 선고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립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 동생은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이 없습니다. 수소문 해봤더니 형이 자기 대신 사형을 선고당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수를 합니다. 진짜 범인은 접니다. 하지만 공안에서 바로 사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형이 동생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러분, 은혜는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정말 값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가 은혜를 너무 전락시켰어요.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어요. 내가 기쁘면 은혜고 내가 힘들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 새로운 시간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있는 작은 희노애락 때문에 그 은혜를 쉽게 저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죠? 자,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자, 보아스가 처음으로 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묻지요. 네 집 소녀냐. 예, 원래 제가 히브리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소녀의 집파는 어디이고 이 소녀를 누가 돌보느냐, 원래 이 소녀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 하면은 어느 집파 소속이겠죠. 유대인으로 하면은. 근데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돌볼 집파도 없고 그리고 가문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기 시 부모도 시부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보아스가 하는 이 질문은 이 소녀를

누가 이 시대에 보호해야 할까? 저는 꼭 이렇게 들렸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서울로 대학을 준비한 사람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일 잘하는 사람들, 또 어떤 회장이나 어떤 부장이나 차장에게 눈이 딱 이렇게 일을 잘해서 딱 이렇게 점 찍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목받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아스는 약자 중에 약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형편을 살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누가 돌봐야 할까? 저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걸작인데 누가 저 사람을 품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아마 이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에 좀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똑똑하면 좋겠지만 내 자식이 부족할 수 있고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늘 그런 자녀를 대할 때, 그런 배우자를 대할 때, 그런 부모를 대할 때 오늘 보아스처럼 이 사람도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이 사람을 누가 돌봐야 하는가? 바로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함을 돌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품이 넓은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중요한 부분만 봉독하겠습니다.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자, 오늘 보아스의 일꾼 중에서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룻을 눈여겨봅니다. 그런데 룻에게서 대단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뭘 발견합니까? 룻이 지금 이삭 죽기를 하겠다고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약자의 의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레위기 읽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약자는 약자의 의무가 있어요. 약자는 부유한 사람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권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이삭을 줄 권리가 있으니 나에게 이삭을 죽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룻은 무엇을 근거로 지금 요청합니까? 부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기도에 가장 잘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내 삶의 엔진이 될 때 우리는 그걸 쉽게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누대에게는 정말 처절하고 비참한 삶이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삶 속에서 자기의 권리를 어디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아요. 자기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말씀에서 찾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충만한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할까요? 바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방을 가보니까 우리에게 송도님들의 자녀들이 많이 외지에 있고 외국에 있고 타지에 있고 뭐 대구에도 있고 동탄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정말 각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다 책임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돌보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이 말씀이 충만한 직장 상사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을 믿고 산다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장 8절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룻은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하대하는 게 아니라 저런 것이 왜 우리 밭에 있느냐 쫓아내라, 아마 이렇게 보통 사람 같으면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룻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딸아. 네, 내 딸아. 아마 룻이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 소녀를 가장 존중해서 부르는 호칭이 내 딸아였답니다. 내 딸아. 오늘 본문에서 이 보아스의 내 딸아 하는 그 한마디가 아마 룻에게는 그 이역만리에서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상처 주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서로 호칭 가운데 존중과 사랑이 묻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위로라고 합니다. 위로. 윗자는 한문으로 위로할 윗자에다가 로자는 무슨 자일까요? 노동할 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꼭 노동, 행위가 따라야지 위로가 완성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헐버트 선교사님이라고 이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헐버트 선교사님. 못 들어보셨죠? 자,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저널리스트입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를 나오신 아주 석학입니다. 여러분들 다트머스 대학교 모르시죠? 옥스퍼드 정도 수준의 아주 명문입니다. 그 당시에 1800년대 후반에 저런 대학을 나온 명문가 집안의 자제가, 그것도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저널리스트로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조선 땅에 와서 한 일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글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한글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띄어쓰기 하잖아요. 그리고 쉼표, 마침표 찍잖아요. 이걸 헐버트 선교사가 만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띄어쓰기와 모음부호 이런 게 없었어요. 쉼표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한글을 쉽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 띄어쓰기와 쉼표, 마침표를 이분이 만들었어요. 아리랑은 그전까지는 구전대에 있는 우리 노래였어요. 근데 이분이 악보를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배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아리랑 악보를 저분이 만들었고요. 저분이 저널리스트여가지고 우리나라의 인쇄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립신문을 최초로 찍은 인쇄소가 헐버트가 사장이었던 인쇄소예요. 그리고 고종이 세 명의 해이금 밀사를 우리나라 독립을 온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 파송할 때 그 전체 뒤에서 코디네이터를 했던 분이 헐버트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대단한 인생이었는데 낯선 조선 땅에 와서 그 조선에 사는 민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리랑을 곡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한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쉽게 그들이 배우도록 한글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독립이 여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목숨 걸고 독립신문을 찍어가지고 온 나라에 배포했던 정말 그 시대를 위례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헐버트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광복 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1949년에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초청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왔는데 80이 훨씬 넘은 노구를 이끌고 너무 무리해가지고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유언이에요. 나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지 말고 어디에? 조선 땅에 묻어라. 그래서 지금 양화진의 한켠에 고이 잠들어 계십니다. 이런 한 사람의 위로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빛과 소망과 광명을 찾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위로자로 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그 위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

사람의 특징인데 그건 되게 겸손하다는 거예요.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내가 은혜받아 마땅하다가 아니라 어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여러분에게 100달러 지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까이에서 100달러를 자세히 보신 적 없으시죠? 한번 보시죠. 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100달러 정도는 줘야 용돈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뭐 10달러, 뭐 20달러, 50달러 이런 것보다 100달러가 좋겠죠. 한 학자가 이런 실험을 합니다. 한 마을을 선택해서 그 마을 약 30여 명을 뽑아서 그 집에 이 학자가 매일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아침에 문칸에다가 100달러씩을 놓고 갑니다. 한 3일 되니까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너도 받았냐? 나도 받았냐? 아, 그래가지고 이 교회, 이 마을이 축제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니까 어떨까요? 이제는 문만 열면 돈이 있으니까 이 분들이 아침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2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보질 않습니다. 돈이 있겠지. 나중에 나와봐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죠. 자, 3주차가 되면 어떨까요? 이제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뭐 이제 뭐 나가서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시간 되면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학자가 4주차부터 돈을 안 줍니다. 자전거를 타고 쉥 지나가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창문을 열고 야! 왜 돈을 안 놓고 하냐고 막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내 돈 노리냐고 이렇게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실험입니다. 이게 딱 4주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대가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거의 한 달 만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 분을 내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늘 나는 이게 없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족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죠. 자,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자, 보아스가 룻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았는데요.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부모에게 한 도리, 그러니까 육적인 도리를 너는 다 했고, 또 하나 네가 하나님에게 대한 도리, 영적인 도리를 다 했다라고 룻의 삶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육적인 도리도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식의 도리, 부모의 도리,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요. 늘 네 탓, 내 탓을 탓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의 행한 일,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죽은 후에 한 일,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도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서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선은 보아스가 기억하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눈여겨보시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 함께 기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소망이 다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도리를 다 한다는 것,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을 건 영적인 도리예요. 우리가 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어떤 걸 해석하고 어떤 것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리예요. 믿는 자들은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게 신자의 도리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신자의 도리가 아닙니까? 화가 나고 열받고 때로는 너무 내가 무시당한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 우리 신자의 도리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육적인 도리와 영적인 도리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해라 라는 뭐 꿈이나 계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룻과 나오미, 보아스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을 때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빛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남해로 교육대 수련회 갔다가 혼자 밤에, 깊은 밤에 산길을 굽이굽이 20분 내려오는데 빛이 한 점도 없어요. 어떤 지점에서는 되게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음기가 센 것도 있고, 아,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빛이 하나 막 올라와요. 뭘까요? 자동차. 야, 얼마나 반갑던지 손을 흔들 뻔했어요. 서로 그럴 뻔했을지 몰라. 그래서 지나가는데 너무 위로가 됐어요. 조금 더 내려가니까 마을이 나오고 빨간 십자가가 딱 켜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십자가가 딱 켜있는데, 야, 하나님께서 그곳을 영적으로 보호하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뭡니까? 예배당이에요. 진짜 교회는 누구죠? 자, 한번 따라서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뭐가 돼야죠? 빛이 돼야죠, 빛.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은혜가 흘러가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회복되고, 저는 이러한 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자,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얼마쯤? 한 예밭쯤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떠니는 우리말로 고치면 타작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말 웃기는 그 언어의 유예예요. 이삭을 주어서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농사를 짓는 주인이 타작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삭을 줍는 사람이 타작을 했대요. 그러면 이삭을 얼만큼 준 거예요? 엄청 많이 주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걸 한 예바로 이야기했는데요.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그 중량 단위가 나오면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되는 건가. 자, 이 한 오멜, 하루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루 동안 먹으라 하는 한 오멜의 양은 지금으로 말하면 1.2kg예요. 1200g. 자,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겠죠? 자,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세계 국제 UN 식량 기구에서 보통 사람들을 도울 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사진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도표를 띄워주세요. 그 UN 식량 기구에서 사람들을 도울 때 평균 660g 이 정도를 줍니다. 고대 바벨로니아에서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하루에 얼마를 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즘 한 600g 준대요. 그러면 그 노예들에게 얼마를 줬을까요? 고대 사회에. 550g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얼마나 부유한 제국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들에게 대접을 너무 잘했던 거예요. 자, 북한은 배급을 400g대 주다가 지금은 얼마나 줄까요? 지금 뭐 300g대로 줄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오멜은 1200g이고 열 오멜이 1예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루시 하루에 이삭을 주었던 양이 12kg예요. 12kg. 여러분, 지금 집에 쌀 몇 kg죠? 20kg 또는 독립가구는 10kg 정도 놓고 먹잖아요. 근데 그걸 하루에 이삭 주기로 주었대요. 12kg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주었습니까? 자,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고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 예, 이걸 어디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냐면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이게 우리 독립투사들을 일본군들이 가둬놓고 밥을 주는, 밥 푸는 도구예요. 밥국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국자 되게 크지 않습니까? 설마 그놈들이 이렇게 밥을 많이 줬을까요? 네, 한 장을 더 넘겨보겠습니다. 네, 자,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자, 여기 숫자가 써 있어요. 자, 나무에 하나, 1, 3, 5, 10까지 있어요. 등급이 10등급까지 있어요. 그래서 나무 두께가 점점 두꺼워져. 그래서 유관순 열사는 10을 넣었어요. 10을. 그럼 그 틀에다가 저 큰 높은 1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 밥이 이만큼 담기는데 180g이 담겼대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본 놈들이 우리 선조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잔악한 사람들이에요. 먹을 걸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장 악한 민족인데 우리 민족을 그렇게 수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지면에 만나를 주시고 하루에 거두는 양이 얼마였다고요? 1200g. 그러니까 유엔이 지금 현재 발표한 것보다 두 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0: 룻은 보아스의 배려로 보리 추수 때부터 밀 추수까지 이삭을 주었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 기간을 보통 학자들은 두 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달 동안 매일 12kg씩 주었으면, 제가 볼 때, 얼마나 많이 주었을까요? 넉넉하게 그가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나오미가 룻에게 이 12kg를 지고 온 룻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느냐? 그때 룻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보아스가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알지요. 누가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룻은 헨이라는 보아스라는 은혜를 본 반면 그 시어머니는 헷세드라는 루다 아직 너는 헷만 보이지 하지만 너의 삶을 누가 돌보고 있다?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 우리 헷세드로 그걸 받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오늘 2절 하반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8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넘치게 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면 은혜가 어떤다?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가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죠.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늘 넘쳤을까요? 다윗이 고생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얼마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그 넘치는 은혜로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넘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런데 이 넘치는 은혜로 무슨 일을 한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한 영혼이라도 어둠이 물러가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93-5888번, 지역번호 061-793-5888번 광영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와 가난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외부적 시련은 공동체 내부의 원망과 믿음의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질병과 영적인 무기력증에 시달렸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낙심하는 대신 기도로 고난을 돌파하라고 권면합니다. 개인이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의 영적 리더인 장로들을 청해 주님의 이름

몸으로 기름을 바르며 함께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공동체의 합심 기도라는 것이죠. 고통을 홀로 감당하다 무너지는 이가 없도록 공동체가 사랑과 믿음의 기도로 서로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 없이도 지금껏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었을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와 공동체의 합심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의 삶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한 TV 광고를 보았는데요. 자녀의 방이 여전히 깨끗하고 사용할 수건과 양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엄마의 손길이 집안 곳곳에 닿아 있기에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운영하고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껏 숨을 쉬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 미국인 목회자가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사역을 하다가 아프리카 목회자 한 명과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목회자가 자주 머뭇머뭇하면서 무슨 말을 꺼내려다가 마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인 목회자가 무슨 일인지를 묻자 마침내 아프리카 목회자가 힘들게 말을 꺼냅니다. 저 부탁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있어서 2년 동안이나 그 책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도저히 여유가 없네요. 혹시 목사님이 그 책을 사주실 수 있을까요? 어렵게 말을 꺼내는 것을 보면서 아주 비싼 책일 거라 생각했던 미국인 목회자는 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책인지를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목회자가 5천 원짜리 책 한 권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지 못해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꼭 필요한 책인데 라면서 가슴 아파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이 미국인 목회자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과 너무 차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의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눈썹마저 다 타버린 화상을 입고 나서야 눈썹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는 어떤 자매의 고백처럼 우리가 감사 없이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밤낮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차 한 잔의 사랑이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는 일이 될 수도 있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내가 사용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듣건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에스겔 제34장.
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1: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2: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0: 그런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몸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1: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 에스겔 제35장.
1: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 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 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부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0: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2: 제36장.
0: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1: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

0: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느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1: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0: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0: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1: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

0: 내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해버리라.
1: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0: 제37장
1: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2: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1: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2: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1: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2: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 하라.
1: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2: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2: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

0: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1: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아니라 하셨다 하라.
2: 에스겔 제38장.
0: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1: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물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출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는

아니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0: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36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알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 주님의 공의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아멘. 오늘 첫 곡은 짐리의 음성으로 달빛 마을이 부른 예수 하나님의 공의 들려드렸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시원입니다. 오늘 시편 36편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님 그리하소서. 아멘. 주님 속히 오소서.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그 은혜를 오늘 이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 마음 담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입니다. 주의 밝은 빛으로 그리고 브루클리 거트우드가 부른 King of Kings 함께 들을게요.

0: 방송
1: Evening Praise. 네,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Evening Praise를 듣고 계십니다. 브루클리거트드의 King of Kings 그리고 마커스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밝은 빛으로 들려드렸어요.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으로 무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희주일의 찬양입니다.

희주일의 믿음이 없이는 들려드렸습니다. Evening Praise 이제 오늘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아이자야 61의 빛으로 비추시네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해도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데요. 시편 32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고 또 회개함으로 주를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 이렇듯 갑작스러운 재앙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트리니티 앨범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 메들리 들으셨고요. 송정미의 나의 기도 그리고 페르난도의 영어 찬송이었는데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름다운 현악기 소리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들어오셨고요. 기회를 꼭 잡고 이 시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위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도 꾸며가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참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160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가려고 해요. 내 삶의 노래로 나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고 능히 주님이 도우실 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시면서 베드로의 고백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0691번님께서는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함께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0691번님과 같은 애청자분들 많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자, 신청해주신 찬양 베드로의 고백 먼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하여 이건희 2집 앨범에 실린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배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앞서 들으셨고요. 내 삶의 노래로 샵 9330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듣고 싶은 찬양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정자레가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나를 위하여 김관우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가라는 찬양이었고요. 오늘도 삶의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찬양 나누는 시간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내 삶의 노래론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문자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새힘 얻으신 줄 믿습니다. 이새 힘을 가지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얼마 전에 아픈 친구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병원 입구에 이런 글귀가 눈에 띄었습니다. 헐트로 소통하기, H는 히어링, 경청하기, E는 emphasize, 공감하기, A는 asking, 질문하기, R은 respond, 반응하기, T는 thank, 감사하기. 마음으로 소통하는데 그 방법으로 경청하기, 공감하기, 질문하기, 반응하기, 감사하기. 정말 너무나 적절한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방법들을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하기, 공감하기, 질문하기, 반응하기, 감사하기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6편 함께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두운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심을 믿고 새롭고 힘찬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넓고 편한 길이 아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시니 좁다는 것이 그저 나쁜 소식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밤 그 길을 생각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샘옥의 Here I Go 전해드렸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면 왠지 마음이 좀 무거워지죠. 고생스럽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좁은 길이 꼭 고생길이라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선택지가 딱 분명하다라는 뜻에 가깝지 않을까. 이 길로 가면 이건 못하고 저건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길이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대신 그 길에는 헤매는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넓은 곳에 있으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느라고 마음이 늘 분주한데 길이 이제 좁아지고 선택지가 딱 하나다 싶으면 그냥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오늘 무언가를 포기하셨다면 그게 길을 잃은 게 아니라 길이 좁아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예수 날 위에 이 땅에 오신 주, 윌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 위클레시아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Common Gathering의 Make a Way, Upper Room의 Give Me Jesus, Josh Baldwin의 Thank You Jesu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487번님, 한국 교회와 나라가 부흥과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신청하신다고 하셨네요. 이따가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애국자는 아닌데 요즘 교회 상황이나 한국 상황,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서 아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도 좀 나태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스스로 성도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이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다 반응하고 일어서는 순간이 오기를 저도 바라게 되면서 네, 이 찬양 마지막 곡으로 저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강명식의 그가 아시니, 소망의 바다에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이충주의 좁은 길 따라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선택하기라는 찬양의 가사를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가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때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사랑하는 별기대 여러분 어떠세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초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세웠던 계획들, 다짐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한번 잠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들이 그 계획들 또 다짐들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이뤄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실의 계절 9월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명을 이루는 동안 참 여러 일들과 상황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주저하고 절망할 것인지 아니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감사하며 나아갈 건지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감사하기로 선택하실 거죠. 시편 37편 5절 말씀인데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새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히즈윌의 감사를 선택하기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감사를 선택하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와,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이게 불행하고 상황이 잘 안 풀릴 때는 불평하기가 쉬워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명의 길을 걷고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불행이 끝나고 형통이 연장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내가 참으로 감사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아 이거를 선택했는데 이 길 별로야, 저 길로 갈 걸 그랬나, 막 후회와 미련이 있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또 불평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길을 가던 여호와께 맡기며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우리는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별기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오늘의 말씀인데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받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 함께합니다. 연평한 앨범 중에서요, 우리의 길 찬양 함께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배달월십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히즈윌의 감사를 선택하기 나눴는데요.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감사하기로 선택해요.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참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요. 그 상황을 열어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받고 이루어지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르시고.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걱정에 몰려올 때도 두려움 앞에서도 이해할 수 없어도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마치 흔들 의자에 앉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흔들 의자에 앉아 열심히 앞뒤로 흔들어 보아도 앞으로는 가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그냥 있을 뿐이죠. 우리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염려를 한다 해도 제자리일 뿐 염려하는 문제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대로일 테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며 염려와 근심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합니다.

김동현의 샬롬으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이미 그랜트의 엘샤다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들려드릴게요.

은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노인팅의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엔크리스트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Amazing Grace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달빛 마을의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이프 롤드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마커스 월십의 시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새벽 예배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토브 제이의 오신실 하신 주 첼로 연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예수님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또 복음을 접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나는 죄인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도 될까라는 염려입니다. 아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알게 됐지만 내 지금의 모습이 부끄럽고 또죄 많은 모습 때문에 망설여질 경우가 생기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시고 또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은 이런 내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고 또 더러워진 내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부끄럽더라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또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통 속이 아니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또 고난도 많아서 살기가 갑갑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면서 행복의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외부의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지요.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채널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실 텐데 어디에서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 시간엔 어떤 분이 깨어 계실까? 또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은혜가 있으실까?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갖게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사역하시는 탈북민교회 한 군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텐데요. 목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교회는 어딘가요?
1: 인천 서구에 있는 은혜세대교회입니다.
0: 네.
1: 네, 이 은혜세대교회는 지난 2017년에 서울 양천구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예배당을 두 번에 걸쳐서 이전하게 됐는데
0: 예.
1: 지금은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선교단체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0: 예. 은혜세대교회 이름이 뭔가 가슴을 뛰게 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우리가 다음 세대, 뭐 여호수아 세대
0: 네.
1: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죠. 특별히 은혜세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꿈과 소망을 품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정말 이 통일 시대, 통일 세대로 자라나게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0: 기대하면서 아마 사역하실 것 같은데요. 목회자분이 북에서 오셨죠.
1: 네, 맞습니다. 이름도 기억하기가 참 좋습니다. 최원입니다. 최원 목사님. 목사님이 탈북하고 이제 중국에 있는 동안 성경 통독반, 우리가 성경 백독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탈북민 목회자들 중에 이제 부부간의 출신 지역, 출신 국가가 다른 분들이 한20% 정도가 됩니다. 뭐 남한 출신, 뭐 북한 출신, 중국 출신, 여러 이제 출신 지역들이 있죠. 우리 최원 목사님 가정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사모님이 남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남남북녀가 아니고 북남남녀 가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참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0: 은혜세대교회가 이제 10년 차를 향해서 열심히 사역해 가고 계신데, 처음에 세워진 목적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1: 우리 은혜 세대 그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담았는데요.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남한 세대와 북한 세대가 함께 만났습니다. 특별히 남한 목회자와 북한 목회자가 만나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은혜 세대 교회가 시작될 때 함께했던 남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원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당시에 목사님이 안수받기 전이었거든요.
0: 전도사일
1: 그러니까
0: 때.
1: 전도사였죠. 그러니까 두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면서 담임 목회자로 이 남한 목사님이 내려놓고 우리 최원 전도사님을 담임자로 세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원 목사님은 항상 얘기할 때 복음 통일이란 무엇인가? 한국 교회가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한국 목사가 자기 직분을 내려놓고 북한 사람에게 북한 교회에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것이 복음 통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0: 그러네요.
1: 사실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 아니겠어요?
0: 정말 한국 교회가 열심히 섬기는 것에서부터 이제 더 넘어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목회자도 세워가고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이 은혜 세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역도 2025년의 사역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1: 우리 은혜 세대 교회가 2025년에 이제 세 가지 사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 교회가 연합하여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 중에 교정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모두 다말 못할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정시설에 가서 이제 탈북민들을 돕고 훈련시키는 사역들을 올해 또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이제 구출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북한 내지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이렇게 사역을 또해 가시면서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나누셨을까요? 기도 제목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1: 사실은 가장 큰 필요는 재정도 아니고 뭐 물질도 아니고 사람이죠, 사람.
0: 그렇죠.
1: 마음을 예,
0: 일꾼들.
1: 맞습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고 꾸준하게 사역해 갈수 있는 사역자. 이제 그중에서도 주일학교를 같이 섬길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과 북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소서. 두 번째, 교도소에서 나온 탈북민 형제들이 안식하고 훈련할 수 있는 쉘터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 번째, 현재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한 조명하심으로 잘 마무리되게 하소서.
0: 아멘. 탈북민 교회들 저희가 사역을 매주 소개해드리면서 각각 참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탈북민 교회 안에서는 지금 교정시설,
1: 네, 맞습니다.
0: 재소자분들을 위한 사역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곳에 더 많은 도움과 또 관심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1: 네,
0: 됩니다.
1: 우리 전국에 한 50여 개 교정시설에 우리 탈북민 이웃들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은 안에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형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0: 이분들을 섬기고 돕고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기관과 그런 섬김들이 많이 필요하고 요구가 됩니다.
1: 예. 이런 필요와 또 기도에 여러분 마음 모아주시고 꼭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극동방송에 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탈북민교회 살펴보기는 은혜세대교회 최원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소개해 주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욕코리아교회 정영진 목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합의에 대비해 미군 유해 발굴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담당 기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 달 만에 이란을 다시 타격하고 이란도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를 넘어섰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와 세계 다극화를 강조했습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지난달 8월에 우리나라 수출이 98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8.7%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중 간의 공식 교역이 확대되면서 과거 통제되던 일부 제재 품목도 당국의 승인에 거쳐 새

관으로 통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하나와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기업 네 곳이 2년 연속 세계 100대 방산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공동시장 개입에도 엔화 가치가 다시 달러당 160엔에 육박하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개인이 자본을 투자해 운영하는 간이 매점이 늘어나면서 시장을 보완하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백악관이 미북 간 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정부 차원의 준비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I의 켈리 맥케이크 국장은 백악관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맥케이그 국장은 현재 상황이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뒀을 때와 다르지 않다며 6.25 전쟁 당시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군 유해를 미국에 인도하고 2005년 이후 중단된 공동 유해 수색 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북한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에서 37차례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벌여 미군 153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유해 발굴 협력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별다른 진전은 없었는데요. 다만 백악관이 DPAA에 문의한 구체적인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 움직임이 실제 정상회담 추진으로 이어질지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테이블에 나설지를 두고도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 달 만에 이란에 대한 무력 공격을 단행하고 이란도 즉각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이란 라라크 섬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 기뢰 설치용 로봇 발사대 두 곳을 타격했고 이란 관영 매체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두 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미군 함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요르단에 미 공군기지 두 곳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탄도미사일과 드론까지 동원해 미군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직접 교전을 벌인 것은 한 달 만으로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던 이란 혁명수비대의 기뢰 부설 부대를 겨냥한 제한적이고 정밀한 작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번 공격을 대규모 공습 재개보다는 제한적인 성격의 작전으로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교전 재개와 함께 미국이 이란의 교역 상대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도 강화할 뜻을 밝히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아시아 시장에서 11월물 브렌트 유는 한때 4% 넘게 올라 배럴당 $90를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 주석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는데 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양국이 경제와 에너지, 산업, 우주, 교통과 물류,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상하이 협력기구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엔과 브릭스, 주요 20개국 등 국제 무대에서도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에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이란의 마수드 페제스키안 대통령도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이란을 둘러싼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와 이란이 중국과 인도 등 비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양국 정상은 공동 관심사인 국제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중국 측 발표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98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7% 증가하면서 석 달 연속 9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도 44억 7천만 달러로 72.5% 증가해 넉 달 연속 4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수출 증가세를 이끈 것은 반도체로 8월에 반도체 수출은 466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09% 늘어나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구글과 아마존 등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인공지능 인프라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컴퓨터 수출도 기업용 SSD의 핵심 부품인 낸드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62억 4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무선통신기기도 신제품 판매 증가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 수출도 증가했는데요. 반면 자동차 수출은 주요 업체의 여름 휴가와 부분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29.8%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241억 달러로 석 달 연속 200억 달러를 넘었고 미국 수출도 16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3%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중관 교역이 세관을 통한 공식 통관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과거 통제가 이루어졌던 일부 제재 품목도 당국의 승인을 받아 통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중무역에 정통한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세관 통과가 어려웠던 전자기기와 중장비, 차량 등의 품목도 최근에는 정식 승인을 거쳐 통관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과거 통제되던 품목의 약 80%가 정식 승인을 받아 세관을 통해 넘길 수 있게 됐다는 전언도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과거 밀수 통로나 비공식 거래선을 확보해주던 중개인들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속을 피해 제재 품목을 보낼 수 있는 통로를 찾아 거래를 알선하던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면 최근에는 당국의 무역 승인을 받아내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세관 수속을 대신 처리하는 일이 중요해졌다는 설명입니다. 굴착기 같은 중장비의 경우 중개인이 수출 승인을 받고 세관 수속을 대신하는 대가로 5만에서 6만 위안 정도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중교역이 비공식 밀수에서 공식 통관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통관 체계와 승인 절차를 잘 아는 중개인들의 가치도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하나와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기업 4곳이 2년 연속 세계 100대 방산기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국방안보전문매체 디펜스 뉴스가 지난해 방산 매출을 기준으로 발표한 세계 100대 방산기업 순위에서 한화는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한 16위를 기록하며 국내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한화의 지난해 방산 매출은 약 10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4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한 계단 오른 52위, 현대로템은 6계단 상승한 61위에 올랐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74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1위는 약 721억 달러의 방산 매출을 기록한 미국 록히드 마틴이 차지했고 RTX와 제너럴 다이내믹스, 노스롭 그럼먼, 영국 BAE 시스템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이 모두 세계 100위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방산기업의 성장세가 순위와 매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지 한 달 만에 엔화 가치가 다시 달러당 160엔에 육박하면서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한 때 160엔을 넘어섰다가 159.7엔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앞서 미국과 일본은 7월 31일 15년 만에 공동시장 개입에 나서 환율을 156엔대까지 끌어내렸지만 엔화는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는 감세와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일본은행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성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94%를 넘어 30년 만에 3%를 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휘발유와 소득 관련 감세, 전기가스 지원 등에 이어 내년부터 식품 소비세를 낮추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재원 마련과 국가 부채 부담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개인이 자본을 투자해 운영하는 이른바 간이 매점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회령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 곳곳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간이 매점이 늘고 있으며 특히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들이 가까운 매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이 매점은 행정상 편의봉사관리소 산하에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자금을 들여 매점 공간을 마련하고 판매 품목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대신 운영자는 편의봉사관리소에 일정한 비용을 내는데 회령시에서는 하루 북한 돈 3만 원 정도는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술과 담배, 과자류와 채소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며 주거지역뿐 아니라 지역을 잇는 주요 도로변에도 간이 매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도와 도 사이에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통제하는 10호 초소 주변의 일부 간이 매점에서는 휘발유와 경유까지 취급하고 있으며 국영 연유 판매소의 공식 가격이 아닌 시장의 비공식 시세로 판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이 매점이 개인의 자율적인 영업을 바탕으로 확산하면서 기존 시장을 보완하는 생활형 상업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4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면서 아침까지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남도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겠습니다.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6도에서 20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지만 오후부터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과 인천 20도, 이천 19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인천, 이천 모두 29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관령과 영동 지역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속초와 강릉 19도, 대관령 14도, 낮 최고 기온은 속초와 강릉 25도, 대관령 19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어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오후에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 가득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아침 최저 기온 2호도 27도, 제주와 서귀포 25도, 낮 최고 기온은 제주와 서귀포 30도, 2호도가 28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고요. 양덕에서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평양 19도, 양덕과 사리원 17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사리원 28도, 양덕 2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원산과 고성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함흥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 원산 19도, 함흥 고성 17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과 원산 24도, 고성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제주도의 바다는 대체로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최대 4m까지 높게 올라가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 4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방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2728 성도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여기는 청주입니다. 이 시간에 극동방송을 오랜만에 듣게 되는데 하나님 이 방송을 저에게 왜 듣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북녘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주님 앞에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으미로다. 내가 경고판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기다림은 길어지고 마음은 점점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은혜를 쌓아두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그 길을 준비하고 인도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계시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말씀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당신의 선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당신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쌓아두셨고 당신께 피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그것을 예비하셨으며 당신께서 그들을 당신의 은신처에 숨겨 사람들의 비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초막에 감추어 인간의 말다툼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포위된 성에 있을 때 그가 나에게 인의를 보이셨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하였으나 내가 당신께 부르짖을 때 당신은 나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도인 너희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는 진실한 자들을 지키시나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모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성실히 진실히 평안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거머쥐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소망과 함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미국 워싱턴 DC에 가보면 지구의 종말을 예측하는 시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Doomsday Clock이라고 그랬어요.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데 이 시계는 과학자들이 실제적인 재료와 예측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시계예요. 자정 12시, 자정이 되면 지구의 종말이 일어난다고 이 시계의 최근 시각은 11시 58분으로 놓여 있어요. 워싱턴 DC에서 2분 전이었던 시계가 20초로 당겨지면서 100초를 앞에 놓고 있다고 그러죠. 자정에 가장 근접한 시계라고 합니다. 말세에 징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빨리 왕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식이 점점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말세의 징조 또 하나가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고 그랬어요. 저 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그랬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고 사랑이 식어지고 죄악이 만연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한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말세를 대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깨어 있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말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정신 차리라는 뜻이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뜻이고요. 말세를 대비하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암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 밤에 닭이 울 때 새벽 이래 너희가 알지 못할 때 도적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짐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반드시 예수님은 오실 텐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대죠. 알지 못할 때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신앙의 태만을 방지하라고 그랬어요. 고난에 참여하고 견디라고 그랬죠.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말세를 대비하고 예수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세상 살이 헤매이며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떠나 이 땅에 와서 생사를 몰라 슬픔 속에 갈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며 그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소망을 안고 또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따라 천국의 기쁨을 함께 바라보길 원하는 함경북도 온성에서 온 리브가 자매의 고백입니다. 리브가 자매의 선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세상에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으며 이 찬양을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리우기를 소망합니다. 리브가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할까요?

함경북도 온성에서 온 리브가 자매의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옹기장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환난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의 품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리브가 자매님의 선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자매님의 고향

북녘당을 생각하며 북녘당 가운데 오늘도 그 마음이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지기를 소망하면서 한번더 찬양할 텐데요. 이번에는 테너 윤서준 씨의 목소리로 극동방송 앨범 가운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질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 온성에서 온 리브가 자매님의 선곡이었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기쁨 가득한 소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시련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 눌려 삶의 희망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사실상 사망 선고가 우리에게 내려진 것처럼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심이었다. 커다랗게 느껴지는 우리의 앞에 벽을 두고 우리 스스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물으며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볼 텐데요. 고난 가운데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셨던 그 동행의 여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1: 저는 북한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두 언니를 잃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중국으로 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했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포기했던 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기적을 경험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딸과 함께 연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을 찾았는데 자궁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치료를 받을 형편도 믿고 아이를 맡길 사람도 없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어느 날 한국으로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결심할 수 없었습니다.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것도 어린 딸을 두고 위험한 길을 떠난다는 것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살아서 딸을 다시 만나려면 이 길을 가야 한다. 저는 딸을 믿을 수 있는

0: 어원에 잠시 맡기고 한국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여러 사람과 함께 몽골 국경을 향해 걸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냈고 밤이 되어서야 길을 걸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디어 몽골 국경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 중국 공안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두려움보다 연길에 홀로 남겨둔 어린 딸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는 공안 차량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저는 북송되어 또 다른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장 염려했던 딸을 지켜주셨고 저 역시 끝까지 붙들어주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1: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선 우리의 눈물과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분당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이 거두어지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하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이사야 22장 22절과 마태복음 16장 9절을 본문으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근데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부여해 주셨는데 오늘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나오는데 구약에는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20장 22절에 나오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안 들어 문을 여는 것인데 여기서 열쇠는 특별히 성전의 문을 열고 왕궁의 문을 열고 그 곳간의 문을 여는 그러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열쇠라고 할 때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를 상징하며 다윗 왕조의 권력과 자원을 다스리는 결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열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도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석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권세를 갖고 우리가 주명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20장 25절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불충한 종인 샘나를 폐하시고 신실한 종 엘리야김에게 왕을 보좌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 왕이 임명한 샘나라고 하는 국내 대신입니다. 얼마나 권력이 막강했든지 하늘을 찌른 듯한 권세를 가지고 그는 교만해서 권력을 갖고 함부로 휘두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를 보내가지고 샘나를 파면시키고 신실한 종 엘리야김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사야 22장 16절로 21절은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내가는 샘나를 말합니다.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소리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쥐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때, 잘 될 때, 어떤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샘나 같이 교만한 자의 모습을 버리고 엘리야긴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복주시고 그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어서 그 권세로 많은 일을 하도록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땅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도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세주 주심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기도의 권능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이 23절을 설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목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권세는 바로 기도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많고 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까?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의 길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은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이사야 22장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우리가 천국 열쇠의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염려를 가다주고 근심 걱정을 가다주고 절망을 가다주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든든히 세워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와 우리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 진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한 사람뿐 아니라

0: 우리 부부, 자녀, 손자, 자손만대 놀라운 복이 넘치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20장 2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이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주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야훼의 땅에 빛나리로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해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때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 많은 고난을 헤쳐가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어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주님 영광에서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기도 제목, 마음의 감동을 붙들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4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도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겠고요. 함경도에서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한때 평안남도에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여수가 26도, 제주 25도, 부산 24도, 포항과 목포가 23도, 광주가 22도, 서울과 대전, 대구가 21도로 보이고요. 강릉 19도, 평양과 개성, 춘천이 18도, 신의주가 17도, 함흥 16도, 청진 15도, 강계가 10도, 해산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와 목포가 32도, 여수 30도, 서울과 제주가 29도, 평양과 개성, 대전, 부산이 28도, 신의주와 춘천, 포항, 대구가 27도로 보이고요. 강릉이 26도, 강계가 25도, 함흥 24도, 해산과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고요. 서해북부는 종일 하늘이 맑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금요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V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새벽 기온이 좀 낮아지니 거동도 마음도 한결 맑고 투명해지는 듯한 시간 아침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형통과 곤고가 되풀이되는 우리 인생길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배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려주는 고향 동네처럼 우리 영혼의 쉴 곳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이 아침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4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께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의 이제 일곱 번째 알파벳인 이제 자인 그리고 여덟 번째인 헤트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아, 뭐 우리가 다른 뭐 알파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자인이라는 말을 알파벳 일곱 번째인데 기억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어 동사 중에 이 자인으로 시작하는 게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카르. 자카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9절부터 이제 56절까지 쭉 보면 다 자인으로 시작하는데 그 중에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 기억하소서라고 시작하는 동사가 동사로 시작하는 이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49절에 보면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제 영어 성경으로 하면 remember로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소서. 그리고 52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러죠. 이것도 자카르 remember로 시작을 합니다. 또 55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자카르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remember. 그러니까는 이 시편 119편에 있는 시 중에 특별히 49절부터 56절은 기억해달라는 호소가 많이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모두 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탕자가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이키죠. 기억하면 돌이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단순히 생각났네가 아니라 아참 생각났네 하고 행동 자체가 움직이고 변화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에 물을 가득하게 하셨을 때 노아를 기억하사 권념하셨다 그러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내 종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내 종 다윗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언약에 있어서 기억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는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 내게 은혜 주시고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시고 이런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기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막혔던 것들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필요한 건 그럼 그렇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낙망하지 말고 일단 기억하고 있어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4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특별히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이라는 건 이 시편의 기도자와 하나님 간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 언약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이 기억은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소망을 갖고 있었사오니 하나님 이게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실제로 소망이 성취되는 역사를 위하여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49절의 말씀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word로 번역을 하고 이 50절의 말씀은 promise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주의 약속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약속이라는 것이죠. 약속하시면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촉구하는 이유는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조롱했어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법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52절에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규례라고 하는 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행하고자 하시는 이 말씀의 영속성 특별히 54절에 보면 율례라는 표현이 있죠. 이 부분들을 아주 강조하는 말씀의 여러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끝까지 내가 지키고 기억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인 것이죠.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주의 율법, 여기 율법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의 말씀의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분노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언약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분노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긍휼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자, 여기 나그네 된 집 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율례들,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게 나그네가 되면은 그 지역의 풍토와 도시의 지도자의 명령에 이렇게 막 휩쓸리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나그네이지만 나는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사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나그네 같은 삶 가운데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그네 된 이 땅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율례를 기억하고 그것이 이 율례가 영원하고 구속성이 있다고 그러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율례를 붙들고 살아가는 나그네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럽니다.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 지금 이 기도자의 기억이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나죠. 어두울 때 두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주의 법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5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자, 이 내 소유는 이것이니 라는 말은 뭐냐면 직역을 하면 이것이 내게 속한 것이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속한 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게 내가 평생 힘쓰고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약속을 지키고 주의 법을 지키고 영원한 주의 율례들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기억하심 또 나의 기억이 강조가 되죠. 그래서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5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나의 기억의 기도가 만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억은 쌍방향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인의 이 시들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헤트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자, 여러분 나의 분깃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업, 유산받은 거, 상속받은 거 이것을 이제 분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깃.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분깃.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깃은 뭐였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죠?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여러분 이건 누구와 하는 고백이냐면

레위인이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다 땅을 주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직접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심을 확신하며,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는 것,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것.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전심으로, 왜 전심으로 구합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 나의 이 분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내가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 대신 그분께 전심으로 구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내 분깃의 일부고 내가 의지하고 좋아하는 게 또 따로 있으면 하나님께 절반 의지하고 내 분깃의 절반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마음을 품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에 시편의 기도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주 앞에 간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심으로 구하는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외에는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늘 우리 심령에 살아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무너지고 약해지면 하나님 말고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됩니다 라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58절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이제 말씀이라는 말이 영어성경에 보면 promise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5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내 행위를 생각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갔던 길을 돌아본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일들을 돌아본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 자, 주님께서 내가 걸어왔던 길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증거들, 그것들을 보고 확인하고, 그래, 이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붙들 게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선순위,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다시 붙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항상 우리의 뒤에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52절에도 보면 이게 비슷한 표현인데,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러죠. 여기 규례가 그냥 규례가 아니라 옛 규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 규례. 옛 규례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말씀, 그 역사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해야 되고 이 과거에 역사하신 말씀의 증거들이 축적되었던 것이죠. 그거를 기억하고 내가 스스로 위로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다시 이제 이 오늘 말씀으로 이제 오면은 59절에 내 행위, 내가 걸어갔던 길들을 돌아보고 주의 증거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바라보며 내 발길을 돌이켰다. 멈칫멈칫하며 주저할 때 내 발길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돌이켰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하늘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점검하고 내가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였는가를 보고 다시 늘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자, 이것들을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데 이제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이 말씀이 진짜야, 이게 전부야 라고 생각이 들면 빨리 순종하죠. 그런데 아유, 이게 그래서 될까?

0: 정말 그래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면 멈칫멈칫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로세처가 소돔이 멸망할 때 빨리 도망가라.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멈칫하고 돌아보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멈칫할 때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0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죠. 지체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분깃이 되고 내 모든 것이 될수록 순종하는데 신속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61절에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여기 이제 줄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밧줄입니다. 밧줄. 그러니까는 함정, 올무, 덧놓고, 착고에 채우고, 이걸 다 종합적으로 줄이라고. 두 줄이 내게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방이 나를 에워싸고 둘러싸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킵니다.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하고 내가 붙드는 이 말씀들을 떠올리며 붙들 때에 밤중에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밤 되면 하루 종일 시달려서 피곤해서 골아떨어져야죠. 근데 골아떨어지기 전에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 먼저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자, 이제는 이 시편의 기도자들이 자기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주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친구가 되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자들의 도움이 같은 공동체의 지체로 도와주는 자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같은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이런 귀한 믿음의 친구, 말씀의 친구가 있는 분들은 복이 있죠. 예. 이런 분들이 서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4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이 고백에 보면요. 주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steadfast love라고 그러죠. 끝까지 붙드는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죠. 이 언약적인 사랑,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충만,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는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갖고 왔는데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이 인자하심, 충만하신 사랑으로 온 땅에 충만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율례라는 건 영속성과 구속성이 강조된다고 그러죠. 영원히 나를 붙들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절대적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올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내년 한 해도 이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시인의 일평생에 가장 값진 소유는 곧 주의 법도였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성도님들, 이런 고백을 성도님들도 당당하게 드릴 수 있으신지요? 어느 어머니들의 모임에서 서로 가진 것들을 다투어 자랑할 때한 가난한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 인사를 시키면서 저의 가장 값진 보물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도 저의 가장 값진 소유는 주의 법도

이며 제가 일평생 이것을 지키려고 애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면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주의 율례가 너무나 감사하여 고요한 밤중에도 홀로 일어나 주께 감사하였다는 시인의 고백이 한없이 은혜롭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고백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4일 금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지요. 거룩한 주일 은혜로 보내십시오. 월요일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샬롬.

0: 여천평안교회 송익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삽니다. 태생과 일생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태안에서 10달, 280일 정도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중에 있던 아이가 10달이 차면 어머니 태를 떠나 응애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80세를 살던 90세, 100세를 살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하죠. 몰랐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어머니 태를 떠날 때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면 꿈을 꾸지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영혼은 꿈의 세계로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가서 누워 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꿈의 세계가 좋은 꿈인 길몽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깨는 악몽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생의 세계에도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천국이 있고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요. 김상호 씨라고 하는 분은 꿈에 지옥을 보고 와서 하시는 말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야 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이니 윤재희입니다. 갈급한 심령의 소망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길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를 찬양하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오은의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만우의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벽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같은 비가 내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비를 맞고 어떤 사람은 한 방울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다르게 내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한 사람은 우산을 쓰고 또 다른 사람은 우산을 내려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삶의 변화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진리를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땅에 비유하셨습니다. 농부는 동일한 씨를 뿌렸지만 씨가 떨어진 땅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릴 수 없었고 돌밭의 씨는 잠시 자라다가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덤불 속의 씨는 자라기는 했지만 가시에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땠을까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씨가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땅의 상태가 제각각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8장은 좋은 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것을 삶의 열매로 나타내는 마음을 뜻합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왜곡되어 있으면 그 좋은 말씀은 들어도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눈먼 사람은 보게 되고 병든 사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던 것이지요. 그들과 똑같이 동일한 기적을 보았습니다만 그들은 그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했습니다. 귀신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결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참 역설적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먼 사람은 보게 되었지만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자부했습니다.

0: 보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씨가 불완전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씨는 완전했습니다. 문제는 씨가 아니라 그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에 달려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의 우산을 펼치고 있으면 우리는 그 비를 맞을 수 없습니다. 이미 내려놓은 결론과 상처와 교만이 바로 그 우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우산을 내려놓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좋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은혜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져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산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산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왜곡되지 않은 열린 마음이 떨어질 때에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한 믿음의 열매로 이어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선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 죄짐에 눌린 사람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이 없는 삶, 완벽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나누는 말씀 통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8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롯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롯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므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양심이 있다는 거죠. 양심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에 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줍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내 양심에 얼마나 순종하느냐는 거지요. 참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선한 양심에 따라 실천을 행하도록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네, 오늘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민감하고 깨끗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오늘도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박신화 과여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완성된 작품.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수님 그림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작품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설령 이 그림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막상 그림을 보면 바로 알 정도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실제로 매년 500만 부 이상씩 50년이 넘게 판매돼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예수님의 얼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미국의 워너 솔맨인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결핵에 걸려 시한부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 최악의 사건이 일어나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본 아내가 다음과 같이 격려했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이나 시간을 주셨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면 어때요? 그 시간을 천국같이 보내봐요. 아내의 말에 힘을 얻은 솔맨은 남은 3개월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예수님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내와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3개월 뒤 그리스도의 얼굴을 완성하고 난 뒤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낀 솔맨은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감사 외에는 드릴 것이 없는 최고로 복된 삶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감사로 가득 채워 천국 같은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일들이 어떤 일이든 주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지신 목자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구주 예수 의지함이 김민식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부자 청년 관리예요. 야, 부럽죠? 부자이면서 청년인데 관리예요. 요즘으로 치면 정말 인기 있는 부러워할 만한 대상인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가치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자 청년 관리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의 시대적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불편하거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것은 정말 궁금한 것, 정말 중요한 것,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 정말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이 궁금증을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다른 한편으로는요, 자신이 정말 원하는 대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때다가 말씀 전하다가 중간에 나옵니다. 정말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내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정말 존경할 만한 선생님, 뭐 가르치는 능력이나 아니면 인격적으로나 정말 이렇게 선한 선생님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선생님이라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를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로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그때 그 사람을 향해서 선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사람이요 하는 말을 형식적인 인사로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왜 무엇 때문에 왔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선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즉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 즉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관심, 왜 예수님께로 나왔죠?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생. 예, 이 사람의 지금 관심은요, 영생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였던 거예요. 마치 답을 다 아는 것처럼 한 거예요. 자,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잘 보십시오. 누가 주체입니까? 내가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어떤 일을 하여야, 어떤 행위를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던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이렇게 다 말씀하고 난 뒤에 나중에 5계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추궁하기 위해서 질문하셨을 때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덧붙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명들을 지키라.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청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요, 아,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곧바로 이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까지 다 듣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계명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 나는 그 모든 계명을,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계명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한 거예요. 야, 나는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에게 내가 아까 뭐 무엇이 부족하냐?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정말 2000년이

가지고 때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참으로 오래 시간 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 자신이 고백한 그대로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참 정신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는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의기양양해하는 나는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고 난 뒤에 나에게 와라, 나를 쫓아라고 하는 말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은 아마 어물어물 들렸을 거예요. 딱 귀에 박히는 것이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말이 이 귀에 딱 막혀버리거든요. 박혀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즉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둘로 나눈다면 딱 짜면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이웃도 동일하게 우리 입술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청년은 몰랐고, 또한 알았는지는 몰라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너는 그 물질을 쫓아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 가치를 쫓아서 살아왔는데 그것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더 참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듣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자신있게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모습에서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었던 것,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현상이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은 그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혹 집회나 어떤 여러 군데 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생각과 다르고 또 내가 이제까지 정말 이것만은 믿고 살아왔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충돌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런 것을 경험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에게 영생을 위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요,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이 왜 예수님께로 나왔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분명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이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치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 부자 청년 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예수님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 하늘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처럼요,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온 것처럼 더군다나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으로 표현하면 it

eternal life.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서 하루 또 일주일 내내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 사람들 역시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그 영향을 받아서 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제 청년 시절입니까?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내 집 있다고. 푸른 하늘 저편. 할렐루야. 야,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찬양을 많이 믿었습니까? 그리고 후렴구에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릅니다. 저 푸른 하늘 저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삶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이 관심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배웠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에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리며 참된 가치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 영생을 포기하고 물질을 선택하였던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가 영생을 포기했으면 했지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자 관리 청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역시요,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면요,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요 선택합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재물이 많으므로, 예, 재물이 많으므로 큰 부자이기 때문에 물질이 많은 거예요. 이 물질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물질을 모았는데.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성경은 보통 성경 보면 가서 모든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고 난 뒤에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믿고 따랐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여 갔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심히 근심했다. 이 사람이 지금 심령이 어떤 심령이 바뀌었는지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것이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보다, 영생보다,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 즉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시대적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좀 더 불편함이 없고 부정함이 없이 내가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물질, 또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그 물질, 그 물질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가치를 둔 것입니다.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 더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은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네게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자신의 그 이런 확신에 찬물을 끼얹어버린 것이죠. 자신이 이제까지 확신하고 있었던 그 율법의 행위로 자신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부자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요, 영생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 시대와는 달리 지금 양상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이요 물질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교회 가면 헌금을 해야 된다. 강제적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 이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나는 교회를 못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어떤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믿고 있는 그런 상식, 그런 지식 때문에 그 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한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 천국이 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근데 이 같은 복음의 내용을 그들이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것을 다 이해하였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예수를 믿고 앉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대로 내가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들음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어떻게 해요?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신서를 보내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단순히 인간의 말로 듣는다면 하나도 감동되지 않을 거예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지겨운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지금 이때에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요 마음도 없이 간식도 없이 대충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구원과 이 영생의 복음을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자 관리 청년, 이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그러니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이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연결시켰다는 말은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는 천국에 달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낙타는요 가장 큰 짐승이에요. 그 반면에 이 바늘기는 가장 작은 거예요. 무슨 말씀합니까? 어렵다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사용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그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가고 난 뒤에 두 번씩이나 바로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 말씀의 능력,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거나 믿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즉 구원 그리고 영생을 얻는 방법 또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역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찌르지도 않았는데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속으로 뜨끔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자

자들의 생각도 근심하면서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그 부자 청년 관리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꼼짝 놀라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덧붙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아까 부자 청년은 내가 모든 것을 지켰었는데 똑같습니다. 내가 인간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 적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 역시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께 생각하신 그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매주일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 역시 이 부자처럼 구원이 사람의 행위, 즉 율법을 지키거나 희생하는 등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 향해서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구원은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낙타와 바늘기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의 경험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의 사도라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두 가지 약속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것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때가 언제죠?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현세와 내세에 받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이 부분을요 마가복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없는 말을 합니다. 현세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몇 배요? 100배라 받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배나 받되, 근데 마태복음에 없는 것, 무엇을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우리가 그 당시와는 환경은 다르지만, 받는 고난의 종류는 다르지만요,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한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주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그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버린 자마다 그랬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바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복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없는 그런 만사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치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얻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구원에 대하여 확신이 없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갈리,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 어려움 겸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하셔요.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72호 강남 80인 인생이잖아요.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시 잠깐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거나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님을 기억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누고 그리고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2-3844번, 지역번호 061-642-3844 여수시민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경영하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건호 ENC 주식회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도
1: 병든...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헤리티지 교회 노민석 목사님입니다.
1: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복음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품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소임을 감당케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와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옵소서. 평화 통일을 위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9월 4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사모 세미나 행사에서 은혜 받은 사모님 10명이 숙소에 밤에 모였습니다. 받은 은혜가 정말 컸고요. 밤 깊은 줄 모르고 한 사람씩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대요. 저는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어요. 개척교회 5년째인데 재정도 늘 아슬아슬하고 성도님 한 분이 떠나실 때마다 꼭 내 잘못 같아서 밤마다 울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 성과나 숫자를 보시지 않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킨 순간을 다 기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시골이라 어르신들만 많이 계셨거든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고 내 청춘이 허비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쓸쓸한 곳에서 나의 강력한 응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는요, 저희 남편 목사님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했어요. 왜 하필 우리 가정일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가족이 더 기도하게 되고 성도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헛되이 버리지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맞습니다. 사모님들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사모님들의 그 고백, 외로운 길, 개척교회, 시골교회, 쓸쓸함, 목회자 가정에 겪는 그 애로사항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야기의 끝은 결국 한 곳으로 모인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희의 아래에 있도다. 혹시나 이 아침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 있을 수 있죠. 불안이 가득한 이 시대. 그러나 우리 사모님들의 대화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아침 지탱해주고 계시는 분이시다.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 선하신 주님을 이 아침 찬양해봅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주님과 함께할 때 변화할 수 있죠.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침, 9월 4일 복된 금요일 아침,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탱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 사모님들이 그 세미나에서 기도하며 말씀 드리며 그때 은혜 받으셨을 때 이런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복된 주말에 더 있기를 기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레미야서 3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이실 텐데요. 특별히 제가 그 지난번에도 광고를 한번 했었는데요. 다음 주죠.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극동방송 중앙사 극동 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님과 함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기도의 자리가 될 텐데요. 이미 신청하신 분들 계시는데 입장은 9시 20분부터 진행되고요. 특별히 행사 당일에 이제 9월 8일에 가장 먼저 오신 분 200분에게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김장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경건생활 365일 큐티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9월 8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진행되는 미스바 특별 기도회 혹시나 아침에도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미스바라고 문자를 주시면 신청 링크 갈 거고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단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으셨던 분,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겠죠?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찬양 한 곡 함께하고요. 잠시 후에 특별한 모닝 인터뷰, 70주년 기념 모닝 인터뷰 함께하고 또 잠시 후에 인간 수업 홍양표 박사님 만나봅니다.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이 정말 귀했는데요. 사랑하면 보폭을 맞춰준다. 혹시 이 내용 못 보셨다면 여러분께서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인문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시죠.

0: 모닝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모닝 인터뷰는요, 이 시간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우리 극동 방송을 정말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아, 정말 대표 설교가이신데요. 우리 류웅열 목사님 오랜만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류웅열입니다.
0: 네, 목사님. 우리 극동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목사님. 아니, 목사님 오랜만에 또 한국 오셨는데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FBC 극동방송 우리 가족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 지나서 이제 서늘한 가을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영혼도 가을 바람처럼 기쁨에 젖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을 선물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참 극동방송을 아껴주시는 목사님, 또 우리 극동방송 사역도 워싱턴에 갈 때마다 참 전폭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목사님 우리 극동방송이 올해 70주년을 맞았고요. 참 네.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극동방송 우리 축복의 응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와, 정말 70년 대단하십니다. 우리 극동방송 70주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김장한 목사님 그리고 여러 지구분들의 눈물과 기도 또 헌신 또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에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건인데 모두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극동방송 때문에 한국의 보급률이 확 높아진 것, 극동방송에 들어가는 곳마다 그 도시에 보급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인데 예. 오늘까지 보급 전쟁기지가 된 것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서 한국이 보급화될 때까지 그리고 극동지역 세계 열방이 지는 게 돌아올 때까지 하는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극동방송 되기를 바랍니다.
0: 네, 참 목사님께서는 또 오랫동안 신학교 교수로서 또 설교학을 또 가르치시면서 참 후학들을 양성해 오셨는데요. 이렇게 한국 네. 오면은 목사님 제자들이 좀 많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1: 네, 엄청 많습니다. 제가 봉신대학원에서 1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네, 학교에 한 학년에 600명이 들어오다 보니 한 10년 가르치고 나면 5,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있어요. 와. 만 개의 눈을 가지고 스승이 어떻게 목회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는데
0: 예.
1: 이제는 우리 제자들이 중량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많이 섬기기도 하고 또 교수로 섬기시는 우리 후학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정말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들 있다는 말은 우리 친구들 두고 하는 말 같고
0: 네.
1: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많이 힘들다는 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런데 이런 젊은 제자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삶을 던지는 제자들을 생각하면 저는 한국 교회가 언제나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더구나 또 우리 극동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영적 어둠이 심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이겨내고 우리 한국이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목사님은 이제 워싱턴에 계시지만 또 한국에 오시면 더 바쁜 사역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어떤 이번에 일일 특강도 네.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목사님?
1: 네, 한국에 몇 사역을 두고 나왔는데
0: 예.
1: 우리 도란노에서 이번에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일일 특강을 부탁을 해왔어. 선지자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일일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봄이 왔을 때는 왕들의 이야기, 구약에 보면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0: 예.
1: 왕들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서 하루 특강을 했는데 이번에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란 이름으로 선지서들 보면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읽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0: 또 그렇죠.
1: 선지자, 또 소선지자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전체 성경을 한번 일관해 보는 그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이야. 목사님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결론은 어떤 구약의 어떤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 향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1: 그렇죠. 지금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 결론이라고 말하시는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0: 예.
1: 주로 보면 시대를 향해서

0: 정말 회개하라고 포위하는 소리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 애틋한 마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한 손에 심판을 들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 손에는 다시금 회복을 들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아 같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를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선지자들이 미래를 단순하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1: 예.
0: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고 마침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 그래서 선지서의 모든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사실 저희가 이제 일일 특강을 하신다니까 오늘 뭐 지금은 일일 특강 시간은 아니나 그러나
0: 네.
1: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저희도 네. 이 선지서 하면은 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0: 네.
1: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0: 네.
1: 이 구약의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이 부분 꼭 이건 좀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의 태도 혹시 하나만 네.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0: 네, 우리 선지서가 사실 성경의 4분의 1을 해당하는 굉장히 긴 책이거든요.
1: 예.
0: 뭐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선지자의 선지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그냥 흐르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시대를 해석하고 진단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요즘 얼마나 또 발전되어 있습니까? 너무너무 모든 것들이 이전과 다르게 풍요로운 세상인데
1: 그렇죠.
0: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발전하고 풍요를 가져다 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 이게 사실 선지자들의 책무였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는 물론 성경적 선지자는 대상 없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의 사명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극동방송 애청자들은 정말 이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새로운 선지자로 살아내야 될 것인가 아마 많은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목사님 그러면 일일 특강은 언제 하는 거예요?
0: 네. 다음 주 우리 12일 9월 12일 토요일 하루 종일 합니다.
1: 두란노 서원에서.
0: 네, 그렇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하루 종일 이렇게 또 선지자들의 또 이야기, 아마 또 거기서 있는 그런 교훈들, 우리 방송 가족들도 이렇게 미리 들어보시니까 참 귀한 교훈이 있고요. 근데 목사님은 제가 보면은 시를 또 엄청 잘 쓰시잖아요.
0: 아니, 잘 쓰지는 못하고요.
1: 아니, 저한테도 이렇게 보면은 가끔씩 보내주시는데 그냥 대충 네. 시가 아니라 참
0: 네.
1: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뭐 방송 오프닝에서도 한번 사용했던 적도 기억이 나고
0: 네.
1: 그래서 하나의 기쁨으로 천 개의 아픔을 이겨내고란 또 뭐 책 뭐 시 에세이 이런 부분도 쓰시고
0: 네.
1: 저서
0: 네.
1: 활동도 활발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0: 네.
1: 언제 이렇게 묵상하시고 바쁘신데 언제 이렇게 이게 언제 작품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0: 제가 본래 대학과 대학원에서 전공 영시였습니다.
1: 아.
0: 그런 시를 참 즐겨 읽고 좋아하는데.
1: 예.
0: 평소 때 지나다가 뭐 시라는 게 또 자연의 아름다운 또 사랑의 아름다운 이런 것들 많이 노래하지만 신앙인으로서 또 우리 삶의 아픔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들 그런 걸 보면서 쓴 글들인데 제목에 제가 사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담았어요.
1: 오.
0: 하나의 기쁨으로 천 개의 아픔을 이겨내고 세상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기록하라면 천 개 이상도 기록을 할 겁니다. 그렇죠?
1: 그렇죠.
0: 그런데 하나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란 기쁨 하나 가지고 우리 삶에 있는 눈물, 역경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하나 있으면 충분하다.
1: 아멘.
0: 그런 마음으로 평소 때 삶을 해석하고 눈물을 해석하고 그 마음으로 쓴 글들을 묶은 겁니다.
1: 아, 목사님 오늘 감동이 왔는데요. 그 감동을 가지고 목사님 오늘 그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들 이 아침에 목사님께서 한번 축복기도 해주시면서 또 그 기도와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면 또
0: 네네.
1: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목사님.
0: 네,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1: 한번 기도해 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 네. 좋겠습니다.
0: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랑하시는 극동방송에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들 또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 또 우리

0: 존경하는 김장 목사님과 우리 많은 우리 직원들,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한국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송,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역사를 뚫고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셔서 한국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우리 모든 식구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통로로 쓰임 맞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우리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아서 참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류응열 목사님 오늘 아침 특별한 모닝 인터뷰로 같이 했고요. 또 여러 설교의 또 일일 특강, 선지자들의 이야기, 또 여러 저서 활동들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목사님, 또 한국에서의 여러 시간, 특별한 시간 보내시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목사님
0: 감사합니다.
1: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자, 박사님, 저희 오늘 두 번째 책에 대한 독서의 네. 중요성인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 다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다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는 이 책을 참 좋아해.
1: 네.
0: 이 책을 어떨 때는 열 번도 읽고 스무 번도 읽고
1: 네.
0: 하여튼 자기 전에 이 책만 읽어달라고 해.
1: 네네.
0: 부터 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독서하게 할까. 그런데 뇌 성향을 알면
1: 네.
0: 이 책을 더 잘 읽힐 수 있다고요?
1: 그렇죠. 일단은 책을 잘 읽히려면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면 환경부터 바꿔야 돼요.
0: 환경을 바꿔라.
1: 환경.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환경이 책을 읽고 싶은 환경이 돼 있는지 책 읽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환경인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0: 오.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실에 TV가 설치가 돼 있다.
0: 예.
1: 그럼 환경적으로 영화 보는 분위기잖아요.
0: 그렇죠.
1: 자, 그 안에서는 어떻게 책을 읽을 수가 없죠. 그렇죠?
0: 그런 거였군요.
1: 예. 네. 그러면 그 TV에다가도 아이들이 글 쓴 거, 그림 그린 거 다 붙여놓고 여기저기 책이 있다면 이건 이미 책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잖아요.
0: 돼 있는 거고.
1: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이에요.
0: 환경.
1: 예. 우리가 가정 교육 볼 때 가장 그 집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뇌가 달라지거든요.
0: 오.
1: 똑같아요. 환경이 맨날 공포분이고 이런 가정에서 올바른 애가 잘할 수 있겠어요? 맨날 거실에 반이 TV인 집에서 어떻게 애가 책 읽는 아이가 나올 수 있겠어요?
0: 예.
1: 근데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지 않다. 그럼 어떻게 돼? 과감하게 환경을 바꿔서 거실에 쇼파에 앉아서 TV 보는 화면이 아니라 식탁을 끊어내서라도 책 읽는 환경으로 일단 바꿔라. 첫 번째예요.

0: 그리고 책은 다 어디 들어가 있냐? 방에. 애들이 방에 들어서 책 읽어라.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1: 그렇죠.
0: 이리와 함께 읽자. 그래야 되니까 책이 어디로 나와야 돼요? 거실로 다
1: 거실로
0: 나와야죠.
1: 나와야 돼.
0: 나와야죠. 나와서 여기서 그냥 틈만 나면 앉아서 책 읽고 방에 들어가서 책 읽어. 그러면 들어가는 게 얘가 지옥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1: 그렇죠.
0: 들어가잖아요. 시엄마도 읽고 아이도 읽고 같이 나누고 책 읽고 아이에게 재밌게 나누는

0: 떼어낸다.
1: 그 TV 떼야 네. 돼요? 없어야 돼요?
0: TV에다가 애들이, 이제 애들이 있는 집은 어. 그림 그리고 한 거를 글 쓴 걸 붙인다.
1: TV에다가?
0: 네, 그런 게 칠판처럼 붙이면 되잖아요.
1: 아. 네. 특별히 옮기진 않아도 된다.
0: 옮길 것까지는 없고.
1: 아니, 그러면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뇌과학적으로. 네. 우리가 좌뇌, 우뇌. 네. 늘 이렇게 각자의 또 성향과. 네.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오늘 좌뇌, 우뇌. 네. 어떨까요? 각 뇌 성향마다 좀 다른 독서법이 있을지.
0: 뇌 구조적으로 좀 다른 애들이 책을 이렇게 선택을 해요. 예. 엄마가 책 읽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똑같은 책을 빼와요. 그럼 엄마는 보니까 어제 읽어준 책이야.
1: 아, 그렇죠.
0: 진도 나가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책만 빼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빼오는 책을 분석해보라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얘하고 비슷한 종류의 책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1: 그거를 또 호기심을 갖고 읽겠네요.
0: 그렇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동물을 좋아하는데 그중에 호랑이를 좋아해.
1: 예.
0: 그럼 어느 날 사제에 대한 책을 갖다 놓으면 어떨까요?
1: 더 호기심 나죠.
0: 그렇죠. 그다음에 여우에 대한 책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호랑이에 대한 걸 동물을 좋아해서 사제에 대한 책을 매일 빼오는데 그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화산에 대한 책이라든지 식물에 대한 책을 갖다 놓으면 읽을까요? 아... 관심이 없죠. 그럼 책은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느 때 나오냐? 본능적으로 어렸을 적에 아이가 읽어준 다음 매번 빼오는 책이 있어요.
1: 그 책.
0: 그 책을 분석해보면 이 아이가 어느 쪽을 좋아하는지 알면 거기서부터 확장적 싹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1: 이것도 결론은 네. 환경을 바꾸는 거네요. 거기서부터 그 책부터 그렇죠. 확장을 시켜나가라도 돼요?
0: 확장시켜나가면서 호랑이 책을 읽으면 여러 가지 동물 책을 재밌는 것부터 쫙쫙쫙 이렇게 해줘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 아이하고 주제도 그때는 뭐 갖고 주제를 해요? 동물에 대한 주제를 계속 나눠가면서 그리는 것도 동물을 그려보고 쓰는 것도 동물을 써서 계속 하다 보면 정말 동물의 박사가 되겠죠.
1: 예.
0: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어느 날 갑자기 딱 어디, TV나 혹은 책에 넣어서 보면서 또 하나 꽂혀요. 그럼 그걸 또 읽어달라고 계속 바뀌면 거기서 확장 이렇게 시켜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개미 한 마리를 보고 이제 집에서 개미만 좋아해요. 밖에서 개미를 봤어. 얼마나 신기해요.
1: 예.
0: 근데 책에서 봤는데 그럼 얘는 뭐, 어머니 얘는 안에 들어가면 집을 어떻게 짓고 막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걸 막 30분 하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얘가 뭐예요? 지식을 응용하는 거잖아요. 응용하고 이제 개미 박사가 된 거예요.
1: 예.
0: 그러고 나면 이제 개미에서 거미로 이렇게 점점 확장적사로 키워나가야 되는데 얘가 책에 대해서 편식하는 것 같아. 안 되겠다. 이거 다 빼. 이제부터 이 책 읽어.
1: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아니, 너무 이것만 읽으면은 이게
0: 그러니까요.
1: 좀 우리는 입장에서
0: 엄마는 영어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영어책 좀 읽고 했으면 얘는 안 읽어. 안 되겠다. 너 영어책 읽어. 그러면은 아이가 갑자기 책이 재밌는 거를 싹 없어지죠. 얘가 그렇게 책을 좋아했었는데 크면서 와 우리 애가 책하고 별로 안 친해요. 그 안 친한 이유가 분명히 자라온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냐면 뇌가 우뇌적인 아이와 좌뇌적인 아이는 선호도가 달라요. 우뇌적인 애들은 감성적이고 아까처럼 동물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1: 예.
0: 그리고 좀 감성적인 약간 상상적인 얘기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좌뇌적인 애들은 스토리가 정확한 스토리가 스토리.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좌뇌적인 애들은 그런 쪽의 스토리를 좋아하고 우뇌적인은 상상력이 좋아해서 접근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1: 예.
0: 가되 결국은 나중에는 다시 여기서 좌뇌식으로 넘어가서 좌우뇌 책을 골고루 책에 편식하지 않도록 그렇게 넘어가는 거는 나중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1: 우리는 처음부터 골고루 그렇죠. 반찬처럼
0: 네.
1: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0: 우리가 이제 전집 같은 걸 쭉 사다 놓으면
1: 그렇죠.
0: 그 중에 아이는 딱 좋아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엄마는 1권부터 읽길 바라죠.
1: 그렇죠.
0: 1권부터 쭉 전집 이렇게 시리즈를 읽잖아요. 근데 얘는 1권 빼서 대충보다 꽂혀. 2권도 빼면은 대충보다 또 꽂혀. 그러다 어느 날 7권에서 꽂혀. 요게 얘예요. 그럼 얘는 이 전체 중에서 얘 하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전집으로 사지 말고 서점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책을 고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한 쭉 읽어보고 이것도 읽어보고, 이것도 읽어보고. 제가 이제 뭘 했으면 옛날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인데 그때는 뭐 교보문고가 제일 예, 큰 문고였었잖아요. 방학 때 애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어느 코너에 갔냐면 유치부 아이들 그림책.
1: 그렇죠. 있는
0: 코너, 거기를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왜 여기로 오냐. 이 중에서 혹시 네가 읽지 않은 거 놓친 거 있으면 읽어봐.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 2시간 있었거든요. 오늘 하고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 읽었던

0: 같은 것, 또 옛날에 읽었을 때 이랬었는데 내가 그때 좀 재밌게 읽었는데 오늘 읽어보니까 옛날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도 한번 놓친 거를 가서 한번 쫙 훑어보는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아 책은 정말 맞아 내 옛날에 진짜 이거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런 것들 한번 재현해서 다시 마음을 주고 다시 책의 재미를 찾아줄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가끔은 부모님이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 또 하나는 그리고 나서 네가 골라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하루 정도는 가서 편서점에서 책 고르는데 빨리 나가라 안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아이가 이 책도 읽어보고 이 책도 읽어보고 자기가 선택해서 딱 고르면 그 뒤에다가 몇 월 며칠 우리 아들 누구누구가 이렇게 고른 책 이렇게 써줘요. 그럼 자기 책이잖아요.
1: 예.
0: 그리고 그걸 얘가 읽으면 얼마나 재밌게 읽겠어요.
1: 그렇죠.
0: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전집 사다 주면 부담스럽잖아요. 책도 한 권도 아니고 여러 권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못 읽죠. 그래서 첫째는 아이가 선택하게 해라. 아이가 책을 고르게 해라. 그리고 자기가 고른 거는 대충 골라서 읽다 재미없으면 덥지만 충분히 읽어보고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줘라. 네, 그렇게 가는 거죠.
1: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독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뇌 성향을 알면 더 책을 잘 읽힐 수 있다. 특별히 우리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환경이 중요한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읽었던 그 책들이 있다면 그 안에서 또 새로운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비결이 있었구나라고 아마 우리 부모님들 다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또 오늘 새로운 아이디어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네. 또 자녀들이 우리 뇌의 성향 어쨌든 네. 또 좌뇌 우뇌 있는데요.
0: 그렇죠.
1: 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건 있을까요?
0: 일단 아이들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제 유아들이나 유치부 같은 그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럼 도대체 좌뇌 우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렇죠.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위인전이나 명작이나 과학은 좌뇌적인 애들이 선호하는 책이에요. 창작이나 전래나 이런 동화는 우뇌적인 애들이 좋아하는 책이에요. 여기서 책을 재미를 느끼게 읽도록 하는 게 왜 필요하냐. 그래야 재미있어야 깊이 읽어요. 깊이 읽는 뇌의 시냅스가 만들어져야 학문적으로 갔을 때 이제 6학년 이후에 학문적인 문제를 읽었을 때 그 문제가 원하는 그 숨어있는 뜻을 찾아낼 수 있는 독해력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1: 예.
0: 그걸 우리가 독해력 사고력 그러잖아요. 그 힘을 가기까지는 처음부터 그리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깊이 친밀감을 느끼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야 생각하고 깊이 파고들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죠. 이게 기본적으로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공부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습관이 만들어지면 책을 깊이 읽으니까 학습이 되고 그게 뇌에 남으니까 말할 때 응용이 되고 글로 쓸 때 응용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1: 야, 깊게 읽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0: 그렇죠. 많이 읽는 것보다.
1: 네. 우리 자녀가 읽고 있다라는 거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네. 그러면 애가 깊게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럼 깊게 읽느냐가 다음 시간 저희 문제거든요. 대개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엄마나 책 읽어. 그럼 착해. 책 읽어. 그러면 엄마나 책 다 읽었어.
1: 그렇지.
0: 아니 너 30분 만에 5권을 다 읽었어? 그럼 엄마가 한번 읽어봐요. 30분에 다 읽나? 그럼 난 3권밖에 못 읽는데 얘는 5권 읽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읽었을까요? 만화책 보듯이. 근데 엄마가 물어봐. 너 이 책 내용이 뭐야? 또 내용은 말을 해. 내용은 알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내용은 알아. 근데 책을 엄청 빨리 읽었는데 내용은 알아. 야, 우리의 천재인가 보다. 그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아는데 시험 보면 틀리죠. 그러면 우리가 지식적인 책은 그렇게 스토리처럼 읽을 수 있을까요?
1: 그러지 못해.
0: 아니죠. 네. 읽다가 멈추고 생각하고 이해가 되면 다시 가고 이해가 안 되면 멈추고 이게 우리가 학습적인 책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읽는 책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처음부터 재미있는 책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못 벗어나면 책을 재미있다고 갖고 읽어요. 근데 결국 책은 나중에 가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는데 읽어야 돼요. 근데 어려서부터 재미있는 책만 읽히고 거기서 확산적 사고가 안 되면 나중에는 재미없어 덮어요.
1: 선생님 오늘 마지막 시간 때문에 네. 이거를 좀 짚어주세요. 지금 이 포인트가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0: 그렇죠.
1: 자 이제 재미있게는 읽을 수가 있어요. 야 네. 재밌죠? 재밌어요. 그래서 네. 재밌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네. 이제 점점 박사님 말씀처럼 재미가 없는 책들이 있단 네. 말이에요.
0: 여기 예를 들어서 재미없다는 거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재미없어는 아무 생각 없이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1: 오케이.
0: 그 미디어는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되고 만화책은 별로 생각 안 해도 돼요.
1: 예.
0: 그래서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책은 단어 하나하나가 많으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재미있는 책, 재미로만

0: 계속 읽기 시작하면 어느 날 재미없는 책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못 넘어가는 애들이 거의 90%예요.
1: 그럼 넘어가는 꿀팁 좀 한번
0: 그래,
1: 주세요.
0: 넘어가려면 지난번 얘기했지만 아이가 개미면 개미에서 호랑이에서 사자에서 확산적 사고를 넓혀주지 못한 거예요. 그냥 재미라고 하는 걸 가둬서 다양한 재미. 그러니까 얘는 책을 쭉 읽어보고 아 재미없어. 재미없어. 아 요거 재미있어. 재미있는 것만 읽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머니가 확산적 사고로 못 넘겨준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거기에만 계속 머문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책은 재미없는 걸로 4학년부터 이제 재미없는 쪽으로 넘어가니까 아, 책은 재미없는 거구나. 옛날에는 재미있었는데 이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그다음부터 책을 안 읽죠. 뇌에서는 재미없는 책이니까. 근데 왜 그래요? 뇌에서 재미없는 책을 건드려본 결과가 없죠. 왜? 다 덮었잖아요. 재미없으면 덮었잖아요.
1: 그러면 하나만 더요.
0: 네.
1: 일단 박사님 말씀 드리면서 이제 중요성과 필요성을
0: 네.
1: 알겠는데, 제가 예시로
0: 네.
1: 우리 자녀가 6학년이에요.
0: 네.
1: 곧 이제 9월에 추석이 다가와요.
0: 네.
1: 뭔가 이 6학년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확산적 사고를 좀 시키고 싶어요.
0: 네.
1: 이때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좀 할
0: 그러면
1: 수 있을까요?
0: 우선 우리 아이가 책을 어떤 책을 읽나를 먼저
1: 봐요.
0: 찾아봐야죠. 지금
1: 보고요.
0: 좋아하는 책, 근데 아예 없어. 우리 책 안에 안 읽어요.
1: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해야
0: 그래,
1: 되는 거고.
0: 처음부터 가잖아요. 그럼
1: 오케이.
0: 얘를 데리고 내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유치원 아이들이 읽는 책부터 한번
1: 아이고,
0: 읽어봐.
1: 예.
0: 그러면 얘가 그 중에 선택하면 거기서부터 계단 올라가는 식으로 올라가야지. 너는 6학년이니까 이건 애들 거니까 6학년 책 선택해봐. 그럼 이 책이 다 재미없어요.
1: 그렇죠.
0: 6학년은 재미있는 책이 없어요. 자기가 그 안에 빠져들어야 되는데 이 경계가 있어요. 못
1: 있죠.
0: 빠져들어요.
1: 6학년 때.
0: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잔머리는 뭐예요? 머리가 좋은데 깊이 못 들어가요. 책도 똑같아요. 잔머리처럼 책을 읽으면 절대 그 앞에 깊이 내용을 재미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계속 겉핥기. 그냥 대충 읽다가 넘기고. 읽다. 6학년도 이렇게 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가려면 얘가 어디까지인지 뒤로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1: 다시 해야
0: 이
1: 된다.
0: 훈련에서 와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책은 6학년이든 중학생이든 안 되면 기본부터 같이 가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된다. 그 이론이에요. 시간이 없어도 결국 그렇게 가지 않으면 결국 성적 안 올라요. 네.
1: 와, 이거 저는 제가 예상했던 답변과는 전혀 완전 달랐어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6학년이면 6학년이니까 6학년의 수준에서 6학년에 맞는 해법이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0: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든 초등학생들 태권도를 배우면 기초부터 배우듯이 안 되면 기초부터 해야 돼요.
1: 독서야말로
0: 네.
1: 이런 기초가 더, 여러분 어떠세요? 더 이렇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만큼 독서라는 것이
0: 네.
1: 중요한 훈련이구나.
0: 중요한 거고 저는 아이들에 대한 80%는 독서로 웬만하면 독서로 다뇌 훈련을 해서 독서로 치유를 합니다. 네. 그 정도의 독서가 정말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미쳐요.
1: 좋아요. 자, 오늘 인간 수업. 아, 정말 유익한 시간이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강의는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인간 수업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리겠고요. 또 지난주와 함께 꼭 보시고, 또 다음 주도 독서에 대한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문농협 이맑은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지난

0: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9월 4일 금요일 아침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아래에 있는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 인간 수업 영상은 인간, 또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박정일 장로입니다. 9월 28일은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날입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두가 피난을 권유했지만 목사님은 애양원 환우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며 끝까지 곁을 지키다 공산군의 총탄에 쓰러지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9월 한 달 나의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나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킵시다.
2: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뭐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0: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얼마 전 교회 학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지도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조선 땅에 표류했던 하멜의 기록부터 국토의 모든 산맥과 물줄기를 정밀하게 새겨넣은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까지 지도의 역사를 한눈에 돌아보는데 참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위성도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 미지의 땅을 직접 발로 딛고 눈으로 확인하며 한 획 한 획 지도를 그려낸 선조들의 집념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편리하고 안전한 길을 걷고 있는 거겠죠.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종종 인생의 전체 내비게이션이 당장 눈앞에 펼쳐지기를 바란 채 멈춰서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전체가 다 보여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내디딘 순종의 발걸음,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년 뒤의 지도를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으셔도 오늘 당장 내딛어야 할 발걸음 앞에 가장 정확한 등불을 비춰주십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훗날 누군가에게 가장 안전한 은혜의 지도가 될 것을 믿으며 힘차게 출발합니다.

어쿠스틱 월십이 찬양하는 Thy Word, 주의 말씀은 이었습니다. 지도를 만든 옛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그들은 한 번에 완성된 지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천 리 길을 비바람 맞으며 걷고 가파른 고개를 오르내리며 그날 그날 눈앞에 보이는 능선과 마을을 종이에 꾹꾹 눌러 담았을 뿐이겠죠. 그 수많은 오늘의 수고가 모여 마침내 온 나라의 길이 담긴 위대한 지도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내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답답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제도 전체를 다 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오늘 하루라는 작은 퍼즐 조각과 지금 당장 디뎌야 할한 걸음만큼의 빛만 보여주실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등불은 비록 멀리까지 비추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걷기에는 가장 완벽한 빛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오늘 정직하게 땀 흘린 시간, 믿음으로 감당한 작은 순종, 이웃에게 건넨 따뜻한 친절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지도 완성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 위에 서 계신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메들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메들리, 내쉬빌 스트링 머신의 곡이었고요. 앞서 보내드린 곡은 테너 구균종의 극동방송 부활절 클래식 음악회 실황으로 찬양의 심포니 전해드렸습니다. 9205님,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아이 앞길을 잘못 인도하는 건 아닐까? 늘 조바심이 났습니다. 인생 전체 내비게이션을 욕심내기보다 오늘 아이 손꼭 잡아주고 따뜻한 밥한끼 차려주는 오늘의 등불부터 밝혀야겠네요. 큰 위로 받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저는 아직 사춘기가 아닌데도 초등학생만 된 아이만 봐도 그런 조바심이 납니다. 늘 떨리고 조심스럽죠.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또 생각해보면 아이에게 가장 든든한 빛은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눈빛 하나, 표정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뭐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엄마 뭐 화났어?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는데,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묻는 아이를 보면, 정말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의 표정 하나, 눈빛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9205님, 주님께서 매일매일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빛 따라서 아이들에게 사랑의 빛 듬뿍 주시길 저도 응원할게요. 8329님, 항상 만원 지하철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신다고요.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일상, 어디로 향하는 건지 무기력할 때가 많았는데, 옛 선조들이 비바람 맞으며 지도 그리던 하루하루 이야기 듣고 왠지 정신이 듭니다. 저도 오늘 제 인생의 한 획을 긋고 오겠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지도 박물관에 가서 놀랐다니까요. 그때는 위성에서 본 것도 아니고, 뭐 지구의 모습을 밖에서 바라본 사진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어떤 집념이 그를 그렇게 지도를 그리게 했을까. 너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정말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누군가의 지도가 되어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무기력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석 같은 하루라는 점 기억하면서 정성스럽게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10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고대 팔레스타인의 어두운 밤길을 지날 때 여행자들은 신발 끝이나 지팡이에 작은 등잔을 매달고 걸었다고 합니다. 그 등잔은 자동차 전조등처럼 수십 미터 앞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딱 내가 지금 내딛는 발 한 걸음 앞,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작은 불빛이었죠. 우리는 살아가며 하나님께 자꾸만 강력한 탐조등을 비춰달라고 조릅니다. 1년 뒤, 10년 뒤의 지도를 대낮처럼 훤히 펼쳐 보여주셔야 안심하고 출발하겠다고 때를 쓰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등 대신 발등상에 작은 등을

보내십니다. 전체 길을 다 알지 못해도 당신의 손을 잡고 오늘 내딛는 딱 한 걸음의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걷는 매일의 동행이 곧 우리의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내일의 염려로 눈앞이 캄캄하신가요? 너무 멀리 보려 하지 말자고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딛고 서야 할 딱 한 걸음의 그 자리에 가장 정확한 말씀의 빛을 비추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작은 빛을 따라 믿음으로 내딛는 오늘 하루,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내 발의 등이자 내 길의 빛 되시는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실 분들 계시다면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보내주세요. 말씀 카드와 함께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 전해드립니다.

희즈휼의 견눈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라는 지도 위에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못한 짙은 안개를 만나거나 가파른 오르막길 앞에서 멈춰서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내일의 여정이 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내딛는 바로 그 걸음마다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빛을 이미 비추고 계시니까요. 우리 믿음의 한 걸음 같이 내딛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양현민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의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노벨상은 1901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프레드 노벨을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그가 남긴 유산으로 노벨상을 주었는데요. 그동안 노벨상 시상식이 몇 번 있었는가? 663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벨상 1년에 노벨 의학상, 노벨 평화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생화학 의학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마다 그래서 모두 시상식을 한 것이 663번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990명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한 명씩 주다가 이제는 여러 명, 두 명, 세 명씩 한꺼번에 상을 받게 되니까 노벨상 받는 사람이 많아졌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관이, 유엔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조직이나 기관이 받은 것. 1968년도부터는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상이 생겼는데 이건 노벨이 만든 상이 아니고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한 스웨덴의 중앙은행이 만들어서 중앙은행 설립 300주년이 될 때 그 중앙은행에서 돈을 내고 해마다 한 명씩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상을 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의식 있는 생각을 갖고 학교를 하나 세웠더니 인류 전체에 위대한 거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노벨상 수상자를 그렇게 많이 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1756년 오스트리아 궁중음악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이든, 베토벤, 요한 세바스찬, 바흐 같은 당대 가장 유명한 서구의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그는 아주 음악의 천재였습니다. 오페라,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 교회음악 등 당시 존재하던 거의 모든 장르에서 그가 남긴 곡만 600곡을 썼답니다. 35년 살고 갔는데 600곡을 썼다는 겁니다. 음악의 신동, 천재의 음악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아마 여러분도 들은 삐가로, 삐가로, 삐가로, 삐가로, 삐가로의 결혼 들어보셨죠? 두만강만 불러봤어요? 그 피가로의 결혼, 이거 모차르트가 작곡한 겁니다. 돈 조반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술피리, 어린아이들이 너무도 즐거운 마술피리, 이것도 교향곡 40번 G단조, 교향곡 41번 G빛, 이거 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클라리넷 협주곡 등등 협주곡도 많이 남겼습니다. 실내악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 클라리넷 소나타, 소나타도 많은 장르에서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음악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음악곡도 수없이 많이 남겼습니다. 10년 전 2006년 1월 31일인데요. 1월 31일자 미국에서 발행한 한국일보 신문입니다. 2006년 아까 모차르트가 몇 년도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1756년, 2006년 그러면 250살이야. 그래서 기사의 타이틀이 이 기사 제목이 250살 모차르트 뽕을 뽑고 또 뽑다. 이게 한 면만 이렇게 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그 신문 또 한 면 이렇게 났습니다. 이게 제가 20년 전 1월 달에 LA 가서 신문 스크랩을 해갖고 갖고 온 거예요. 많이 낡았지만 제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2006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하면 2005년도 오스트리아 국민 총

3분의 1이 모차르트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 우리나라 삼성의 본고장 수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삼성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 GDP의 15% 커버예요. 삼성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I am so proud of 삼성.

Моцарт, Тишес, Моцарт, Ягурт, Моцарт, Вайн, Моцарт, Янзу, Моцарт, Ую, Моцарт, Кугеллон, Чоколит은 아마 많은 분, 많은 분이 아실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 1984년도에 모차르트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 제목이 아마데우스예요. 거의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영화 역사상 아카데미 전체 상 가운데 수상 부분 8개 부분을 석권했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듣고 안 놀라는 사람은 하여간 여러분 밖에 없어요. 오스트리아 출신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여러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 노벨상 구스타프 클림트 키스라는 그림을 그린 사람 그 양반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에르벤 슈레딩거 양자역학 지금 현재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양자역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그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델의 유전의 법칙 그 맨델 그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아놀드 슈와제네이거 들어보셨죠? 이야기하면 아세요 여러분들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내셨고 그 전에 세계 보디빌딩 대회에서 세계 챔피언 나왔어요 이분이에요 이분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이분이 이분의 세 가지 소원이 있었대요 나는 미국에서 정치인으로 좀 출세했으면 좋겠다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은 못 돼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습니다 내가 할리우드의 이름을 날리겠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터미네이터의 주연으로 이분이 그리고 자기가 또 하나 있는데 나 케네디 가문하고 좀 결혼했으면 좋겠어 오나스 제클린의 생질되는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 이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몰랐죠?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있어도 유명한 사람이 지금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적어오기는 한 20명 적어 왔는데요. 이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해도 이 사람들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별로 이름 많이 안 날렸는데 오스트리아 경제 전체 가운데 많은 관광 수입의 많은 부분이 관광인데요. 그 관광 수입의 90%가 모차르트 때문에 생긴대는 10년이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김장한 목사님 모시고 제 아내와 함께 오스트리아에 가서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생가 한번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이냐? 그랬더니 모차르트 보러 왔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사극 가운데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사극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시청률 1위 KBS 1996년도에 97년도 65.8%의 시청률을 올린 첫사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웃는 사람. 저는 이거 제 비서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제 비서가 알려줬어요. 두 번째, MBC 1991년 사랑이 뭐길래 64.9%. 세 번째 드라마, 허준. 1999년 64.8% 0.1%가 모자라서 3위를 맡겼는데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저는 방영할 때는 거의 못 봤어요. 끝나고 나서 조금 봤어요. 허준 목회학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3위의 드라마에 끼친 영향력 대한민국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역사 시험 문제에 조선시대 유명한 여자 둘 이름 써라고 그랬더니 예진이 홍춘이 그렇게 썼대요. 무슨 신사임당 헌안설원이 아니라 예진 용춘 잊지도 않은 사람 이게 드라마가 끼친 영향력이에요 드라마가 끼친 영향력 여러분 허준이 언제 사람이죠? 일부에 뵙는 찬양대에서 옛날 사람이라고 금방 알아맞혔어요 허준이 조선 선조 때 사람입니다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이 났어요 1592년이에요. 조선선조. 옛날 사람이죠. 벌써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내보냈더니 이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 64부작 드라마가 시청률 64.8% 3위를 자랑했고 그것이 그만큼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전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400년 뒤에 고명진이 드라마를 만들 리도 없겠지 그죠? 만든다면 또 누가 보겠는가? 만들 리도 없겠지만 허준이라는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 지금 제가 이야기

하고 있는 건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인가. 4위가 모래시계랍니다. 모래시계. 모래시계도 SBS 드라마인데 얼마나 이게 영향을 끼쳤는지. 어떤 장로님이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태수를 살려주세요. 전 모래시계 방송할 때 전 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못 봤어요. 나중에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몇 장면 봤는데 거기에 주인공 최민수가 태수였다네요. 아니, 태수로 나오더라고. 근데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태수를 살려달라고 장로님이 새벽 기도할 만큼 영향을 끼쳤으니까. 야, 5위가 젊은이의 양지, KBS2. 전부 다 1990년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한 사람이 끼친. 말틴 루트가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의 주인공. 긴 이야기 들으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어두운 역사가 밝게 빛나기도, 또 한 사람 때문에 반대로 찬란했던 문화가 다 무너지고 어두운 역사로 침체, 너플 달리는 그렇게 만들어요. 닥터 잔 게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것도 한번 소개했습니다. 1848년도에 남태평양 헤브라이 군도에 있는 피지의 애니띄엄 섬으로 들어갑니다. 24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고 그곳에서 생명을 마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간 뒤에 그를 기념하여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다가 기념패를 하나 달았어요. 비문을 하나 쓰겠어요. 그 비문, 제가 영어 가운데 유일하게 발음은 좀 이상하지만 외고 있는 문장이 문장입니다. When he landed in 1848, there were no Christians. When he left in 1872, there were no Christians. 1848년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 24년 뒤 그가 1872년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 섬 전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장 세계적으로 식인종 가운데 가장 포악한 식인종이 살던 그 헤브라이 군도의 에리띄엄 섬에 닥터 잔 게디 한 사람의 선교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 한 사람입니다. 어두운 역사를 만들었던 히틀러가 있습니다. 1974년부터 78년 약 3년 반 4년 사이에 크메르루즈에서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젊은 사람들 무려 적게는 250만 많게는 3명. 아직도 정확한 인을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잔재 정권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이 짧은 시간을 나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몇 사람으로? 한 사람. 누구요? 아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망이 왜 왔어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15절입니다. 15절. 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죽음이 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 천국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6절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마지막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여기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정죄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여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얻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한 사람. 태초에 하나님은 죄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와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하와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 가정의 대표성을 가지고는 아담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모든 후예들, 그들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국가 간의 축구 경기를 하면 예를 들면 대한민국 대표, 일본 대표 몇 명이 가서 축구를 하죠? 각 나라 대표 선수들이 뭐 감독, 코치 쭉 해서 한 20명, 25명 가면 선수는 뛸 때는 항상 11명이 들어갔었대요. 11명이 지기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11명이 졌어, 11명이 졌어 안 그래요. 대한민국이 졌다고 그래요. 이기면 11명이 이겼어 이렇게 말하니 누가 이겼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그래요. 대표성이. 한 사람 아담의 대표, 그게 모든 사람에게 죄가 그대로 전가되어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의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할 때 아간 한 사람이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함불과 은 200세겔 가와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장막 가운데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아간의 범죄 까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합니다.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그렇게 아무 무기 하나 쓰지 않고 그대로 함락시켰는데 그 작은 아이성에서 그들 모두가 그렇게 크게 참패했습니다. 왜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나 한 사람의 범죄가 민족의 역사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범죄가 교회의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범죄가 가정 모두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 온 강물 흩뜨린다. 나 한 사람쯤이 어떨라고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나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나 한 사람이 우리 가문을 망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까닭에 가문이 빛날 수 있고, 나 한 사람 까닭에 우리 교회가 빛날 수 있고, 한 사람 까닭에 나라가 서기도 하고, 한 사람 까닭에 단체가 일어나기도 하고 흥황할 수도 있고 패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까닭에 가문 전체가 영광을 얻습니다. 한 사람 까닭에 교회가 빛나고 한 사람 까닭에 가정이 서고 민족이 서고 나라가 서고 아멘. 그 한 사람 누가 되면 좋을까요? 1번 내가, 2번 네가. 한 사람이라고 가볍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대충 지나다가 큰 거 한 건 올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거래는 그래면 돼요. 그냥 대충 하다가 한 건 큰 거 올리면 그냥 1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오늘 주어진 작은 것 하나, 나 한 사람부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는 중다에도 황무함과 놀라움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게 언제이죠? 잘 모르면 그냥 옛날이라고 그러세요. 유다의 멸망 직전입니다. 남북 왕조가 나누어지고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되었습니다. 135년 뒤에 유다도 멸망되는데 유다의 멸망 20년 전 BC 60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어떠하였는가는 이 예레미야 4장 5장 전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했는가 하면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가 BC 620년부터 580년까지. 사실은 627년부터 580년까지 47년 동안 606년에 포위가 됐습니다.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이게 627년부터 586년까지 몇 년이죠? 41년이에요. 41년. 여러분들이 산수가 잘 돼서 살아계신 거 아닌가 아시죠? 41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되기 전 41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 예레미야의 말씀, 외친 말씀을 딱 한 절로 딱 줄이면 예루살렘 거리 가장 넓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로 한복판에서 찾아보고 알아. 한 사람 찾아. 그러면 내가 너의 이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할 거야. 그런데 멸망됐어요. 왜요? 멸망되고 난 뒤, 586년에 멸망되고 언제까지라고요? 580년까지. 멸망되고 난 뒤에도 6년 동안, 전체 47년 동안 예레미야가 사역하였는데 41년은 멸망되기 전이고 6년은 멸망되는, 그 멸망 전 41년, 멸망 후 6년 동안, 멸망 전후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거리, 너 가장 큰 거리에 찾아가서 한 사람만 찾으면,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줄 거야.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되었어요. 왜요?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도 언급하였지만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이 유다, 남방 유다가 멸망되기 직전의 상황, 그들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것으로 우상을 삼아 섬겼습니다.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사의 말로 말하면 사창가를 함부로 드러냈다. 여호와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를 무시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요새 말로 쉽게 말하면 설교 잘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데도 안 듣는다. 그게 그때 멸망 원인이었습니다. 배반하고 패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습니다.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동족 간에 속임이 가득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송사했습니다. 고아와 빈민의 송사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이 만행했습니다. 재판정이 판결들이 어지러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 교회의 지도력들이 부패했다는 것.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지도자들까지 부패했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몇 사람이요?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용서받지 못한 것은 그 끔찍한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소돔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성이 왜 멸망했죠?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거기는 한 사람이 10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소돔성 멸망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서, 하나님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함께 멸하겠습니까?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아브라함 또다시 하나님 50명에 5명 빠지면 어떡할까요? 몇 명? 50명에 5명 빠지면 몇 명이냐고 여쭤봤어요. 용서해 줄게. 5명 또 모자라면요? 그럼 몇 명? 40명. 또 이야기합니다. 30명. 그 다음에 또 10명? 20명. 그 다음에 또? 10명. 그 다음에 더 내려가질 못해요. 김장환 목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었어요. 왜요? 롯과 자기 부인, 자기 두 딸, 자기 사위 6명이라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었대요. 저도 천국 가면 이거는 꼭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수의 사람, 그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멸망됐다.
내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았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0: 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하며 그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봉하였도다. 주 하나님의 말은,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찾네. 그렇게 범죄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패역하고 부도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 그걸 가슴에 안고 하나님 정말 잘 못했어요.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사야 59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는 것을 이상히,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많은데 뭐가 없다고요? 중재하는 한 사람, 그 진노를 막아서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한 사람, 진리를 구하고 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 그의 눈에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중재하는 사람이 하나 보이지 않으니 기가 막힐 수밖에. 하나님은 그리고 그 재앙을 고생했어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 정말 나라를 부둥켜 안고, 교회를 부둥켜 안고, 우리 가정을 부둥켜 안고, 우리를 세우고 교회를,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번에 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4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뜨란 이진아입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왜 사랑하실까? 알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친부모님이시더라고요. 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는데요. 이왕에 만드실 거면 좀 제대로 만드시지. 아, 왜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알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죄로 병들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선택으로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완전 끝난 게 아닌가, 달리 무슨 방법이 더 있겠는가 싶었지만 하나님은 또 여기서도 새 길을 만드셨더라고요. 하늘에서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대신 죽어주시고 또 그 불치의 바이러스, 죄 바이러스와 싸워서 하나님은 결국 이기셨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새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이 새로운 길로 가기를 주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요.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믿음으로 따라가면요. 우리를 원래 지으신 그 친부모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가시지요.